0: 메이트 늦으고 다 진년 좋은데 다 진가 힐리리네 뭐뭐 저러고
1: 어리
0: 아 다쳐져 그러고 진용용 돈도 걸리게 내든 뭐뭐 유디 다디 진년 사커 있는 게 봐요 마고
1: 어리
0: 다 사커 조지데 어 르송 르고 송데서 규데서 마 니마나 현으로 야 된다게 내 뭐뭐 여르데 진년 사커 좋은데 고 아 내지 차들 엄리 된들이 온데 되니 남주 언제 저러고 진년 이미 진배 정을 사고 이미 진배 넣을 때 좋은데 되니 진년 진가 년신 거가 뭔가 되고 진바 등좀 뭐 인치서 동 등 하고 그러고 사고 이미 때 진바 그 넣다 아 넣어다 됐을 때는 되니 사고 인사 뭔가 하고 그러고 다 등산 다 계속 사게 된데 중고대 되는 뭐 열 엄리 등들이 인가 다들 그 내의 친구 렌도 신경 좋은 다 세주도서 아 야보 말에 삼아도서 사치 주남도서 어 존다도서 야보 말에 등들이 온데 백에 사주란 인데 양패 되네 등들이 온데 치바 되겠다 치바 유지다 등들 그 삼아도서 야보 효모토 그리고 되네 롬맨양 다녀 야모 세모토 등들이 온데 다 다 르종 그 담아 주르고 르종 그 담아도 님마가 나는 쇼네 조치와 다 님마 진근 논 추초근 논 마쇼네 되네 르그송도 소 센럼 어다 네 되네 저린 거 그거 원래 되네 네 저린 거
1: 그 못하니 좀 어제 샤간 감어 차들이 돈 다냐 되리리리 다 쪼는데 담마 담미니 손로 못 님마나 정도 zubukala chojuti me lirindo te hisako
0: o ta diring diring
1: la so la so la so
0: tenju ne che
1: jin hisako ne zo ji meng de tri ta gu li jun sin ra chen ta ho te che ji de re ha
0: ji ji ta zong che ji de re te zo che wa de ne ta go ne jin ka nyen do ji ru go jin yong yong tong de go ji de ne lu zong gu ju de so sa wa na yin ma ni ma la na bam ten ji no yu de yu jin hisako zo le ring go
1: la so la so te jin hisako gu ne di na nāyū jūjīn rā kīnī rā yīnā kī?
0: Tātī jūjīn rā tī ngā tsū tātā tā bōkisō rā bōkī jū yīn nōng kī sūmbā mē ngā jū kī jīnī sōwa lēwū dzō mūtī yō rī lēwū tī nōng chīnī sōng yō rī sī nā tīnī jūjīn lēn cā ngā sē jī wā sī lēn jī mān dō bē kīn cīn pē wā gāng bār sā bē sā kī jī bār sī sōng yī gō gō tātī chī dzō lī rī sī nā tā nam jū ngā tsū nam jū nī dzō nā rō kī tā mēnē tān jī sū nē rī dzō hī ndō lē mā rī tā dzō chī yā sā mā de manchule wangi samade yabo chede marele wangi reyong lemre ta nga zu namju sama no la chi lensa si du ta chari mo so le ge shyo ji ge
1: ro to no ne ka wa ka wa cha wa len cha wa se
0: o len cha wa do ji de
1: len cha wa se de ta sama no pe cha ge na kanin da la ko ge
0: pe cha ge na ge ta namju sa ju cha me le cha de ro len cha wa ro go sama no do ji cha me le o de ne ri sa sa de ᱛᱮ ᱛᱮᱫᱟᱱ ᱛᱮᱞᱟ ᱥᱚᱵᱟ ᱪᱷᱟᱨᱮ ᱢᱚᱢᱵᱚ ᱭᱚᱨᱮ ᱫᱮ ᱪᱚᱪᱷᱟᱝ ᱜᱮ ᱥᱟᱢᱟᱱ ᱚᱱᱛᱟ ᱥᱟᱥᱟᱱ ᱫᱮ ᱡᱩᱫᱨᱩᱜᱚ ᱚᱛᱤᱱᱨᱮ ᱪᱮᱜᱤ ᱢᱚᱱᱨᱟᱵᱟ ᱛᱮᱱᱮ ᱛᱤᱱᱚᱜ ᱛᱟᱨᱚᱱ ᱨᱚᱝᱟᱣᱟ ᱟᱸᱜᱟᱨᱪᱟ ᱜᱨᱮ ᱢᱚᱢᱵᱚ ᱥᱤᱵᱟᱨᱩᱜᱚ ᱥᱟᱢᱟᱱ ᱚᱱᱟ ᱜᱟᱣᱟ ᱢᱚᱢᱵᱚ ᱭᱚᱨᱮ ᱫᱮ ᱛᱮᱱᱮ ᱪᱷᱟᱡᱚᱜᱨᱩᱜᱚ ᱛᱟ ᱪᱤᱠ ᱱᱟᱢᱡᱩ ᱧᱮᱢᱵᱟ ᱡᱚᱛᱟᱱ ᱨᱮ ᱡᱚᱜᱢᱟᱞᱮ ᱛᱟ ᱥᱤᱨᱤ ᱫᱟ ᱛᱮᱞᱟ ᱥᱚᱵᱟ ᱛᱚᱱᱡᱟᱱ ᱨᱟᱢ ᱟᱸᱜᱟᱨᱪᱟ ᱢᱚᱢᱵᱚ ᱭᱚᱨᱩᱜᱚ ᱚᱛᱤᱱᱨᱮ ᱟᱸᱜᱟᱨᱪᱟ ᱨᱮ ᱛᱟᱛᱷᱟᱨᱟᱵᱟ ᱥᱟᱪᱤᱭᱟ ᱛᱟᱵᱨᱩᱜᱚ ᱫᱤᱥ ᱢᱟᱡᱟᱞᱤ ᱫᱮ ᱭᱩᱝᱡᱚ ᱢᱟᱨᱮ ᱫᱮ ᱠᱚ ᱪᱮᱜᱮᱞ ᱜᱮᱞᱤ ᱠᱮᱛᱟ ᱟᱸᱜᱟᱪᱷᱟ ᱥᱟᱢᱚᱱ ᱥᱩᱫᱨᱩᱜᱚ ᱛᱮᱱᱮ ᱥᱟᱢᱟᱱ ᱜᱚᱱ ᱜᱟᱱᱤᱥᱤ ᱮᱜᱮᱱᱟ ᱥᱟᱢᱟ ᱥᱮᱵᱟ ᱜᱨᱮ ᱱᱩᱵᱟ ᱥᱤᱪᱷᱟ ᱜᱨᱮ ᱛᱮᱱᱮ ᱪᱮᱣᱟ ᱜᱨᱮ ᱛᱮᱱᱨᱮ ᱨᱮᱝ ᱛᱟᱛᱮ ᱯᱮ ᱪᱟᱭᱜᱟᱱᱟ ᱪᱮᱡᱚ ᱜᱨᱩᱜᱚ ᱱᱟᱜᱮ ᱱᱟᱣᱟ ᱜᱨᱮ ᱫᱮ ᱪᱚᱪᱷᱟ ᱯᱮᱱᱟ ᱛᱟᱱ ᱛᱷᱩᱝᱡᱟ ᱨᱮ ᱢᱚᱢᱵᱚ ᱭᱚᱨᱜᱚ ᱞᱟᱵᱟ ᱛᱤᱱᱚᱱᱤ ᱛᱟ ᱞᱟᱝᱢᱟᱨ ᱡᱚᱜᱢᱟᱞᱮ ᱫᱮ ᱪᱮᱫ ᱢᱮᱞᱮ ᱦᱩᱧᱩ ᱦᱩᱧᱩ ᱡᱮᱞᱮᱱ ᱛᱮᱱᱮ ᱠᱚᱠᱚ ᱠᱟᱞᱟ ᱡᱮᱞᱮᱱ ᱢᱮᱞᱮ ᱚᱛᱟ ᱫᱮᱱ ᱥᱚᱱ ᱱᱩᱪᱷᱤ ᱦᱤᱝᱜᱚ ᱫᱮᱱ ᱥᱚᱱ ᱱᱩᱪᱷᱤ ᱦᱤᱝ ᱛᱟᱫᱟ ᱛᱟ ᱠᱟᱡᱤᱜ ᱛᱟᱫᱟ ᱡᱩᱡᱤᱱ ᱠᱚᱞ ᱥᱤᱢᱡᱩ ᱡᱩᱛᱤᱱ ᱨᱤᱡᱚᱱ ᱫᱮ ᱛᱟᱫᱮ ᱥᱚ ᱱᱩᱪᱷᱤ ᱥᱩᱨᱮ ᱫᱮᱱ ᱥᱚᱝᱜᱚ ᱛᱮᱱᱮ ᱨᱮᱝ ᱛᱮᱱᱮ ᱱᱟᱢᱡᱩ ᱟᱸᱜᱟ ᱥᱚᱜ ᱛᱟ ᱥᱟᱥᱟᱱ ᱨᱟᱡᱤ ᱤᱱᱟ ᱡᱤ ᱡᱟᱝᱟ ᱢᱚ ᱛᱨᱟᱢ ᱛᱷᱚᱱ ᱨᱚᱜᱚ ᱚ ᱡᱟᱝᱟ ᱢᱚ ᱜᱨᱮᱫᱟ ᱥᱚᱵᱟᱱᱮ ᱜᱩᱢᱚ ᱵᱟᱫᱟ ᱚ ᱜᱚᱢ tā nūpā sīwā gārī bē yāsā nā tā xiōkō xiōkō gārī tā sīwā tā njō kāwā tā nā rīngā gā tā nī chō, chō gārī
1: chō rī lā ngāmo
0: ngāmo yīmbā tā nūpā sīwā tā njō kāwā tā nā rīngā rūgō
1: lā sō lā sō lā sō
0: tā chō tōg zē lēn rā chō gā pā lē zē lēn rā tā kāntā mōmbō yō rūgō chō gā sē chō gā sē rī mōmbō yō rūgō o tene re tene hyarin de ma so ne hya gnu ge chi ta che zo go hya chumbo ge zhe le ma le a chi ge re tene ma da tene nom la so ba zo go ma le ta ro ma la so ba tene ro nga xin ne ba se wa ta tene ne ba ji wa ge se kong re tene 電池送的如果,大轉了,就我這大幾個吧,日日日日,你把,接我這的背前的下來一座當著,大的那幾周個一座當著,打算,學了沒,等著就學個木雷,然後學了木頭嘛。那時候。哦,等著個雷的時候,啊,切了他的電吧。啊,等的電池沒了的時候。哦,對的時候,大學全部拆著吧,啊,蒙博等著再叫馬雷斯。
1: 哦，等你定吧，那都。嗯，
0: 等他今嘛，今年啥个年哪样了？就今天这几天有那种。哦，是是是。那时候那阵嘛说呢，啊，这个用大门院呢，啊，军人部都有嘛的。嗯。啊，军人部年都么着都弄着么着着过。哦，对。等你这啥家的嘛说呢，啥家联系起啥个，啊，帮助当着帮农把子当着的，啥家联系起啥个有等着了，军人部都有嘛。嗯。哦，他等着了，嗯，做起吧。
1: 啊，那人哥哥，等你买个车吧，要不我们开始，打几下脚吧，来打几，日本过去也没家的，等你把车做个等等，多久没洗干净了？那个个，咱们就不用说了吧，那龙个人烟，这边人烟，北京人烟，真是，酸皮小的，他们得了把结巴子呢，俺农村人边，边，边，边，边，边，边，边，边，边，边，边，边，边，边，边，边，边，边，边，边，边，边，边，边，边，边，边，边，边，边，边，边，边，边，边，边，边，边，边，边，边，边，边，边，边，边，边，边，边，边，边，边，边，边，边，边，边，边，边，边，边，边，边，边，边，边，边，边，边，边，边，边，边，边，边，边，边，边，边，边，边，边，边，边，边，边，边，边，边，边，边，边，边，边，边，边，边，边，边，边，边，边，边，边，边，边，边，边，边，边，边，边，边，边，边，边，边，边，边，边，边，边，边，边，边，边
0: ཁྱི ཕྱད མ རེད དོ ཁྱི ཕྱད མ རེད དོ ཁྱི ཕྱད མ རེད དོ ཁྱི ཕྱད མ རེད དོ ཁྱི ཕྱད མ རེད དོ ཁྱི ཕྱད མ རེད དོ ཁྱི ཕྱད མ རེད དོ ཁྱི ཕྱད མ རེད དོ ཁྱི ཕྱད མ རེད དོ ཁྱི ཕྱད མ རེད དོ ཁྱི ཕྱད མ རེད དོ ཁྱི ཕྱད མ རེད དོ ཁྱི ཕྱད མ རེད དོ ཁྱི ཕྱད མ རེད དོ ཁྱི ཕྱད མ རེད དོ ཁྱི ཕྱད མ རེད དོ ཁྱི ཕྱད མ རེད དོ ཁྱི ཕྱད མ རེད དོ ཁྱི ཕྱད མ རེད དོ 부서 단데 든저 이와시요.
1: 롱지 베긴 송.
0: 어 롱지 베긴 송. 다 남중 아주 예디 롱지 베긴 송 담보 롱의 야 드네 치바기 드네 베긴 야르고 다 안데 너네 담보 베긴 야 드네 치바야 드네 롱 야인 거고 데 준세 체르스나 코 다 나무 휴드 베긴 라기 지 나무 다리 공을 휴네 베긴의 나무 언더고 다 노신데 야와시온데 베긴 데라 드네 베긴 그 사쿠텔라 쮸담바요레 치바그 노시 예와야 조요레 롱라 드네 이여링고 드르위는 파돔네 드네 노시 예와르시나 진주 사쿠텔라 예와 뉴케담스 요레 준노 뉴히노 드르 예와 뉴케스 요레 어든지 대여와 니게 준주르스나 베긴사 사코텔라 초창 브르신 가르본 제세 코초 세마 세다 방종 카추지 여와 줄시에요스 다 조치와 대선 라위찬의 따기도 링고 긴근 도다 예브당 대소 되는 따기도 링 되는 집안의 마소는 집에 사코텔라 내책당 낙차당 홍보당 교코당 조코다 찬라와지 조 집에 사코조도 되링 되네 롱은 이제는 강샤 랑친 장자 이세온데 드니 강자와다 샤자와다 드누즈마 이와세온데 드니 대안자베 찬다야도 롱들 예미지면고 드누즈온데 베긴도 동보자 드니 치바데 드니 롱데자 드누링
1: 세데 요 롱지 베긴 송 토니
0: 롱지 베긴
1: 나조리
0: 아 드누링 야 제데 메용지노 메용지 되는 에펜디스 세제조 다사좀지 요르고 메용지 되는 어 진주사크들 이와 니싱 이와 니싱도 싱거스나 되네 사크들 거바다 용화스 니싱고 거바다 요 다데 거바다 용화다 진주 싱거스나 거네 차든 잡아이 수저솔 부지지스 다데 네효치와 잡치야나 잡치 좋은 거네 요니 용데네 젠다 사원 용네 젠다 사원 롱기 자카 데바 인스 드네스 예와 니싱고 다데 덴상 그지 슬로저르 그 이신 당뇨병 2신 당뇨병에서 니고 어 데다 파즈 잔 야 추천을 쳐줘 그러고 러버는 링고 다 어디가네 다 안으로 지지 넘진데 지잖아 어디가네 얘네 근육이 얘네 여보여서
1: 오리리
0: 어
1: 네, 이제 잡지 좋은 거군요.
0: 잡지 좋은 거는 이다.
1: 잡지하다, 종아.
0: 어, 드느링.
1: 뭔가 도망가려고?
0: 어리, 드느진 그 너다, 어, 드느가는 이 안에 다리 꼬는 집안에 이 문제 배경 속에 이 안 유시 진구고. 어, 드느여진은 그니 가와리 밀에 찍 어휘건 얘기하거든. 찍 찍은 너다, 드느 어휘건 찍은 너다, 저쪽은 라외찬에 드느 이와 십차시여도 다 드느지 좋죠상. 那是了，他今年啥个年代的就破用那个了，换了年代那个人家推广那个。但年代的，嗯，南京啊，最嗯的，怕没从嘛看过去的了，确实是呢，啊，这里做了个，啊，他今年啥个的哪样的，多少张么多，啥啥钱咯？哦，对。等你讲，卡工的出张么通路个嘛？如果等你六个下的浙江卓。
1: 等于是，
0: 等于你钱不钱不是，等于说，那么就咱们从嘛个阶段下过呢，就是等于说，对，等于俺说咱不用说这个，用那了，嗯，就用那纯粹送油是呢，但俺说嘛得你了子，送过过，但你就是这么，干么这么，嘛得你了子，啊，嘛得是的，你啥了做过，但你啥了干的，你就是干的么，人家认识，等于我嘛只能这当什么人，送过过，等于俺的什么不，俺嘛不，啊，等于做不干这么。 啊，看做个嘛嘞？这么个嘛，这么个嘛，我只做当着。等你炸的什么，就是人不，人说人说些，就些什么子？到底上路当的，全是人个做的，可这么的偏着的人个个，当么的你们啷个做？你们的账目，嗯，赔用了脚本赔用了个，那种个个，我那的，等你炸的什么的做，流程他几个，嗯，制作个，你们的人都是，嗯，等你们的脚本赔送那个，大人个个的，就是，等你看到了，啊，让俺娃让一个。 让俺娃作用嘛，等你明白的，这话的说，干的说干部，如果干部去看看，等你死了之后的就，去做个如果，死了的等说了，干的全部用嘛，如果差了没干嘛，死了干了嘛，啊，等你退休差时的，退休差先进到牛津军这个的，退休时的老本退休的，干部退休的时候差下家，得差呢，等于说。
1: 啊，
0: 等你做起来了，大哥，今年啥个呢？今年啥个呢？做起来的，那当然的，进口的东西，等进更多的，嗯，就做个东部蚂蚁不尿呢，尿嘛，等着人都认识，进到牛津去。等你大龙，嗯，东部蚂蚁不，进去那贵阿达达的说，啊，某部去做个东部蚂蚁不，进去那贵阿达达的说，啊，某部去做个东部蚂蚁不，等着，全都。
1: 尿嘛，
0: 就等着这样认识啊。等你，大龙亲自说的是，坚决学了专门操工的是。再就是呢，那个京东如果啥了，我们打算上就的时候，准备的，进的啥了，热热个把东西如果东西的，嗯，再把东西出来的，京东啥个学的呢？嗯，中嘛不中嘛没嘞，不中嘛才能可用认识。困，不然南京俺没干的嘛，不中没嘞。我等着。
1: 可用的是，可就是呢，今年俺下的账如果，得定俺下的，啥时候就如果，我他等着去送用过，嗯，他得写个单子去嘞，那个写个，今年啥个写单子去嘞，那单写个单，他到底公路局不能去过，做起来的北京来就把个啥个等七八来就把个啥个弄了就把啥个就送用到那么嘞，他定了北京写起来那，他弄那单没啥去要是呢。
0: 那你什么时候就看不认得认识？北京啥时候认得？当刚刚子的，等你什么第一次，也还没得什么着红的。你也听不红的。嗯。等你考虑考虑的是某某，如果六百毛钱，等你搞了压修，等于说的什么没用的。嗯。等你，他吃饱了就把等着人呢，啊，就激动啥的，就说就呢，拆下家拿就当，啊，工吧，进工没了。嗯。我得觉得说拿手动，等着拿的是。
1: 嗯，
0: 这是七八的，才会让一人都得，但那啥的都说，人家得是有的不做单的去，等着人。等你，卡干部吃去，六百了，吃着的是家去，嗯，搞点苦吧，嗯，吃做个嘛嘞，苦吧些去的，嗯，等着人家当。等你，打六百给送的是嘛，嗯，娘们着的，千八的是家了不？嗯嗯，人进得不是，等着送过，千八的是进了送，送破了不？能够能够能把的先着去，我等着人着。那是。打龙的九百银呢，等你。
1: 年的时候，拍个钱包去。嗯，龙的九百银的龙的，龙个看的拍北京个，龙个看的拍用的北京的是嘛？三轮真正人才对，等你，你用张某等着没？你没可能，等你，你看有认识，等你我没得，我的手机当的，在外面我俺的时候当着去，我的当的去，看他干了用的嘛？等着人都是，我还是就拿走嘛。拿走。等你如果的是哪里做当着，搞着，如果用做了。
0: Zen jab, nazo don't talk male. That lunze the long chichi chairs and a zed casa cala, bonner. Nejil manan. chazay dan chizay zonray na ko nai jil phubba zogda zay zidu, nai jil na rogo, longzay zoji dey ko tason laba iye ngho jo nade nons tiz gugdu laba iye ngho phabu yusom zotan zay. Zay di kasa kaal bondo mon zay, longzay zo chichu dun yorogo. Tani zay la ngam xin zidu, samal tacha zogar go toa toa ondu sandoy chimbo. Samal lanso lanso sandu godo samar. Sandoy chimbo nirayang. Tani kalyo nalyo mongbo onji.

0: 다 진짜 사고고 나지 그 주진을 매래 주진 대소 그 사마대소 잼지들고 쪼치와 차나다 네 타만 텐지 공신해 받아서 밥 본 거 주르고 라바르드 가게 되네 차나 남준 통으로 못 된다 전화 받지에서 되 직카드 검도 문제지 지금 통도 검으면서 문제로 되네 동자 장모도서 뭐 통 라바르드지 라마르 조그마 혼요 남준 혼요 쓰라 혼요도 그거 걸려서 뭐지 통 던지선 네 저거도 존담이
1: 오래
0: 데칼지 지금 통고로 선 카콘렌지도 저 뭐 통 체레 타와 통 되네 저저한테 대속 난도를 한 거고 되네 사만도 마선 사마 규칙 못든 사 되네 저거 존담이 던지위는 난도를 한 거 대인사도 되네 다다 진짜고 그 라뎁든 지주여 준 거고 되는 넘지 준도 장고스는 차단 넘다 나비를 마주나네 현대 장송 근데 샤단 오마 세메리 제대로 뇽나 대달 장스 샤단 오마 세메리 대서 뭐뭐 사지요 말이스 근데 뭐차단 시도소 장마 주지 망장 소스 단 저런 한게 사만네 망보 제체 잠르 소스 다 저치와 잠바네 잠바 저제바 그러고 단 저런 한 사마도서 주복 세례도서 여기에 뭐서 초량지 좀 힘나다 당하게 마밀로도서 단다 잠바다 된소 그래도 몬스사고들이 역세사고들이 라바르드 짬바게 된사 다진이 사근을 펜혀 진이 사근을 펜혀지 헬레메리 되네 공게 마나 고네니 짬바데서 몬스사 라바르드 짬바데 치르스는 그 힘 르마다 추마스니 요르고 힘 추자 무고드르고
1: 레레 르마랑 호데
0: 르마든데 철주 장장 때는 지겨도 그 힘 르마즈멜레
1: 레레
0: 어 든데 그 토살 지데도 그 짬바든데 잠바데야 호마이나다 잠바 부주존 잠바 협드 파피 데데시오가 부지즈다 잠모즈르고
1: 그래 잠바 부가야 다지
0: 부가 부지 그러고 호마이는 부도 줄러는 사모고 부도 무주는 잠바데고 슈네도 요데바
1: 데야 게게게 네 춘데 바과 칼어르도 지히서 저르고
0: 어데리
1: 데 이즈고게
0: 지지 땅호만 그 부주즈 지금 마치사다 다야사다 저 잠바 야야르즈 휴즈 부주드는 저르고 호마이는 데 저지 밀레리든 그거 그 바과도 부 교교들이 졸라리노고 부모주지 어쩌도 현은 대다더니 라바드 짬바 산토살지도 그 짬바 나고도서 너바치르도
1: 흉 짬바 나고데
0: 마히 짬바 조지들라 찌니 코 너바드 주보인바 주첨보 주다다 나 저거고 넘자도서 메버고 주여발야 놈다 야즈도서 메레메레 코타 사마데 제주 짬모 요바든지 인상고 다른 때그 마세바 진르르서는 코 짬바드 사용도 코바 놓는 다지 텐산 사마르 세렌다 아무라기지 젠족 세렌다 아무라 요르고 제 뜻소 남다 데네 징알차서도 단람라 게니 사마드서 뭐 제 코바나 요드 짬바드 마 산로디 텐소 마데 코바드 쪼마저리 네바지 요사리 짬바 짬바드 파 주세드 주보 데몬라지 다지 트러버나지 레오형고
1: 뭐리
0: 지 카제 남다 야다 텐데 뭐보사 응고 나진레 지 주보 마데리온데 짬바지 사유진 보통스 진어죠 다 간다 짬바들 세메니가 근데 봐 요들 들지 제고 댄스 때 남준 가서 다 진짜 그때 만화 고는 잠바사 주다 돼서 내가 좀 버린 거스 근데 라바르도 전한 거네 얘기잖아 근데 존다서 주대 내가 좀 버린 거고 근데 로총 합장자다 레전드다 다 된다 이제 쇼바다 고모도서 직 소보 존다서 레제제지 들고 육샤 레제다 되네 지 겐고즈던다 어 론추의 대바 여도다 지 남준의 공시든의 여바이나 샤단 고라다 던르조지나 되네 소보 존다다 사마냠들인 그러고 되네 인사디 대소 야보여사리 다 데라양고 세계다 덴보고는 존다서 그러면서 야 지도 그렇고 소보 존다다 체잖아 오염오염하고
1: 이렇게
0: 책다다 소다 직시원자 아주다 되네 야 나사 옛날 채우는 니가 요래머리 데몽주다 되지니 사코라 팬 도지든지
1: 생각나봐 공원도 세바때는 별랑 조조 민식한 거 민방 무란바 여바 까디니 말라 진이 사코 내라 홍구 간다 세고 바다 교타 간다 세고 바 소주 꼴라 짠주시비 잡아대래 팅디 대상랑도 시비 렌세나 자제시비 농도의 차상 효자 렌티디 존중 그거다 소셜 경계 담바 연배다 시시 경계 게 나온 된지래

0: 그 타글이동 아 타글인데 득속시 속티 라히빌리가 레레리 디게 규름나네 강조는 랑쇼정인데 그 상한가 담아야 잡 돈요리 모스빌리가 레 동경이다 네티 동경이요 다티게 범에서 다른 와 에 리가 두속간 휴신 버진 산트 통소 타르긴나 선도 교관라 두속의 팬리시 미체 통다
1: 나스나스
0: 데링 속의 즉 샘조 저다 미그 즉 소챔시 요런 거지 어 든주게 챔보 아 텐세득 된다 소리 다데 휴신 마야 즉 디감참는 안로 인 즉 통소 리가 휴신 연로 메디오는 네게 다 즉 힘소지의 자소지 컴파디아게 다 든주게 즉 즉속지 속 네티 속도 만소다 다 든주게 즉 용밥 작 즉 속 더욱지 속다 나가 든든히 얘기 하신 감매게 시체 오마
1: 저거
0: 드리 희한한 그 무슨가다 고놈 그 토크도 야 겨르는 언니 한 랑종 정도 시신데 든든히 안 됩적 시대 때려 혀 깨디 그 간이 그 무슨 그 혀에 그래 논 가사서 정도 때 혹시 캄파다 사실 정도 어 정도 아따 저소 그 간이 앞에 뒤 챔봉기로 와
1: 그래 일단 거기 로베 찍가추 그 양치 좀
0: 어 챔소라
1: 만사데 양종 돈에 양레스
0: 네
1: 타가르
0: 타가르 왔다 든든히 그 독시 다 독시 좀 너무 가게 가기로 다 이야기는 나한테 니톤 게임이 중요로 나다 단 소시 저기 저라 다 디 감산다 즉 양산노 로서 로서 신균 독시 즉 다 난로인 조보 그 저기 네티 만나도 인제다 맨다 만족하다 저 이시다 지들어 봐 단 좀 탄도 개 얼마 있나 다 즉 사탄로 나서 단속 즉 존에 나다 일경 즉 자간다 총간다 너 가게 저
1: 나선데디야
0: 납신 니빙 니빙 지모마 다 드링커랑 총바 축출이나 소리 총바 들어가서 파르마도 어 독치서 뜻대 문이 비기는 난다다 생이야 총로 카카히 쪽 독치 되는 양 용바바 어서 옛날이야 즉 뒤람로 그 김도 선서 야 버기오니 안 맞겨와 즉 양념 얘기는 나서 저 줄이 되냐 레갈 얘기 샘슈도 자 양념이라 소 소소소소 양 정타대
1: 들어네
0: 정타든 돈으로 와 아 정타 매를 겨우는 양념이 틀티세요 마트라다 와 다든 류게 샤티지 되오네 양 틀어진 무속 만속 누군데 베드 런타타델 만속선도 오리 만속 그치들 무속 양념이 틀 지대 되오네 다 참만 만속 그치들 레갈 얘기를 무속 더담 발람동가 조 색산족다 소초총가시 독시 더담 남는 그소다 go tsante de te te te da to to dam nam go zona he te ga tsa choma to xi so da yang long ga kai he song tsan ban pa ro xin da zhe e lor li lor ma di ba zhe cha xia xue ni xi ti ge lor ni yar to de mi ma xiao ni wo ma ni tong jian mi e qiu gu ge lor da ti ti ni ge ga kan san ni ge nan xia ji kan tan ten da ni ji gi xiu ge nan lu zo zhe da ben nan ge so ge tan bo de kan xi de ren ni zo ge ge jin sen ta da Nyamde na de ya na ramo chi ta chalo la pui so na ramo re ta na ga ni chong de
1: ji ro dam gro
0: wa o ta dam gro wa ta te chi jong jong ta me le de la do re ti ta jong ta o le jong pan bu ne ro wa ta to chi ni ji gir shu de le ge yi sha de zo na ri de ta ran sa ro ta ni ji gir shu de ta kan zo ni de na ta tin na ga ni po de zi gan le gir dong ji de ta ni zi gan ji jin de ta gir ten ngo so ta yong so chen so 다다시기는 몬튼와 메제 다다는 조생그 통과시 대리망초 조생초 통과시 다신 라랑 소소가 먹을 니켄시 데스 크말이 청냠 얘기 요리
1: 아
0: 그거는 말이라고 돼서
1: 그저 바로
0: 담마셔도 참 데스 또 좀 뒤지로 어 다다 좀 뒤도는 다 드리코랑서 렌도는 라랑 글이니 가라 라랑 파고르지 나서때 딱 무소가 되게 냠녀리 모리 사이여서는 강성 그냥 예트다 산다로 구션 들어 당선 냠냠이들 그나다 대체 네 추그르 강 도보다 테란로 봐 니트 자상 강로 선다다 나서로
1: 제주
0: 어다 도보다 나서로 좀 나서로 진짜 톱차 야샤 힙쇼사트 데 자상 야샤 니기사트 또 에 쇼칸 야샤 섬시사트 다 티휴인 페멘 야샤 쳇다 지비근 코르큐시 지금 많은 좀 이런 다 디간드라 땡키시 독시 야소 독시 내가 너 유름 독시 레레 달리 달리 기능 나타다 더비시 되는 타베 람송 니스 기르쇼글리가 타 람송이 메시티가네 당무소 그 글로벌 체트 속에 다 특단적 그 제라 배든 등죠 이시러

0: 中南巴公康松对大里门多的林七千八个岁后，俺的洋洋这个人，但俺做白了村呐，路亚些有道，第二个家家没有把插修干啥干个，到底别人忙出个谁来说吧他，没趁着些个头脑拼出烂烂稀缺吧，对那些别家人呢打打打不起来，就得有的，但路亚第一个没啦，当初俺也没啷说了啊。中南巴大队的俺做里门多的林七那一拿，赢得个一切总把不，给路上你妈的娘多，看到十个月给公康松，
1: 公康松，
0: 老说他跟着一拿那个呢。上阿蒙阿蒙呢，跟个亲，退纽约了。伊那样大的人，头当碰见着白干不香。跟个大姐，他送个洛阳忙不济呢。俺从南郡吧，啥小干啥干的也别，有着看个，别的娘东东早些的装扮，一冬季生难着，拼出一菜了，娘是牛羊个，等着几人多了，对人家的装扮跟了土鸡切俺做了，大把的罗忙不得了。他拉大生难着，等着几这不啦，土鸡切小鸡人，给那他啥些东西给抢到没三个二的给，给朋友这一拿，
1: 朋友抢到满康中的人，
0: 满康中的，那说对抢到了呀，罗用的等着各地能够做一家的，
1: 当然。지동그자자자놀로창도드들로창도사창도사큐라창도사큐기울허다놀라용자자자자장안도다봐서말로손절하지질대창도되면그대나매지래
0: 라서사자제그요건히로이난자사다가상칸이난자다든지제그만조먹제그찬롱이난자야좀바보제그사종이난자대출라희효만보진로도걸라예뭐만보제그세나게제그체크노니베샤쇼그젤롱세난자리니그든지그란다제그多些的，他对于那感情个日子可能不对了，因那强多些呢，恰恰对个白强着的，杨明呢，这个啥总听了定存着，跟他的这牛样的了。
1: 哦，那是那是，他那种西沙的茶啥强多龙巴的啊。
0: 那是。
1: 等他一直在在穷尽了得了西茶，等出完西离开离，等他就等强多了把些羡慕绝着了。
0: 那是。
1: 等于在强多跟阿龙样呢。上去了呢，这强度跟囊，强度跟年大干松，强度跟日龙汤松，大部分，但日龙汤松呢，年大干松，有这个长毛的药剂嘞，热到了容易给排油到了，羊年大囊了，年大干松，啥日龙汤松是吧的，容易给那里先弄，现在慢慢把给吃囊的等来解决了，等来人家就能抓鱼人不等来解决了，你阿龙一直讲究了等来搞不晓得，做都搞了，水壶的电车带就的，强度跟龙巴等来解决，强度跟日龙汤松的，强度跟囊，强度跟啥，俺强度跟毛毛。有梦稀路，强度给人呢，放松出不得手了。等那就要差掉了，那俺往也拿起来，一起装着了。等那就干他了，他来家给学到了，他一起装着。等那就热。
0: 热了，怕有强度那人，啥就干啥干过了，老站着松，等你来干着肉那么个，他要么平常得出从作用的脏吧，跟个一喷出个强度，腾飞的长度是要的吧？
1: 要的。
0: 他得别东西干不了的，那俺个。
1: 那俺个真个怕有的，下趟个真比今天的是，他等等总比难看的，来往趟大一。强度就是，对了，刚是机器强度也，全部东西强度也是，俺也三把，俺也没了，吃起吃出样样可是得了了。
0: 他天天咱们别家家电脑里面，他俺做不这个，没建议那什么，打电这什么着的，李旺汤什么着的，他在做菜的时候别菜那个手捧着的，他说说给他还有个啥晓得了感应着的，等这村里个菜就这样个。
1: 热热热热。
0: 那我准备放啥？加汤个，准备煎
1: 茶的。煎茶，汤个这个真把土把顶住了，把煎茶都热着的。那让那个，让那个村上就打洞的，等那就热的。
0: 汤个我不是没得，俺做强度俺那些那可能，这话的全部就这样个。
1: 这个强度个大成长的，等。等到春节之类的，
0: 天气通晴个对了，下个不是的，这个像这个过节个日子
1: 对
0: 了，今年俺做个早茶的上班，杨姐早餐的上班，你早节么抢，早节抢，过汤个汤了班长抢，
1: 对
0: 了，咱们跟个杨的那个优秀的啥秀的个去，打苦个手抢也能着。下秋也能长，但做的白今年都多用的长吧，就慢长吧。啥就因为白家那白头也能多为看松色，啥家忙不就要这个？
1: 现
0: 在也能啥就得了，也能慢长了。其实等着要是啊，啥给个了才能呢，忙不就光用多个了。
1: 那
0: 电脑也白家也能按做强度那些，那今年日内个新啥啥都过了。
1: 对
0: 那家的那那个从的钱包塞多，但那能一个毕竟他们日内更多年塞多，他等着些呢，就日内个加钱包，等那等啥不？等这些使用的怎么？跟前个生了的，俺做个啥种得个退了，啥家得个去了，苦讲着生难着，退讲着生难着。等这些这用多个生，生了着苦牛羊难了。
1: 老师，我的。 그녀 여자래. 그 괜찮게 숨바나 얘래. 창도 초인도래서라. 창도 총인도래서. 창도 메인도래. 창도 창도 리넨도 리넨도래서. 너 뭐 붙지 창도들. 그 괜찮게 산도다. 나만리한테 창도 자단 날라리다. 탐배 날라리다. 파튼 두들린다. 텐도 지레노아. 얘기부 저 챔다다. 되는 슬린을 따오들로 파토로 바탈 나와 지도 니자 저래. 나는 슬린로.
0: 我来说，啊，是哩，等那那穿到了，把它了哇，激动人家怎的？那那要拉萨了，激动人家怎的？那那嘛，原来个昆明了，激动人家怎的？那瞧咋回事了？秋叶长节了，咋回事？穿到多热干嘛来着？对不对？俺给大叔瞧了什么？穿到秋阴多了，穿到梅阴多了，穿到春阴多了，穿到人阴多了是？那人家还是上哪样个？那人家穿到？
2: 给个被菜的做起，菜的怎么？哒哒哒哒，这人阴他穿不当，俺这个逻辑他穿不当，你这所有的怎么被俺从那样呢？逻辑。
0: 先生，咱这就用上了。眼前的强度个，啥个啥个个了？咱这切个，咱下下也难着，做起我的呢，来接啥的强度音子，因为都演的嘛，我这跟拍个要求的过了。这前生呢，俺就强度个浓烈个人力个跟着起来，前着一呢，就个现在生呢，蛮用的，就跟着那一呢，强度个蛮大不的。
1: 다나를다우들다성저그송바나기데그사갈티지창도그다종카주주여라데로문유사여마데나는데네리니그나히다지나지지데마부주탄도데우데서페트파항상상데라지데다베지야나응아츠창도기자야기응자그르모마캉게자그르모참마도칼라데디서로부지기디로가서레다탐베그나는데롱지동하서여바장자레도데나게데마무도
3: 中当院长的，加大南南都给当局院长的，等哪样给唐伯给南南市区的，等哪样都这做了。这个俺那俺去到的做了，打算强度给这院长的，满康给一那了，七的那了被人不多，这那了被人不多，可可让给吃了，得对这个粗瓦的鸡、羊肉的、牛舌什么的，平常粗布个生养都不够，太多上啥子真的，不行了，他妈加大南南都能从把的鸡巴打把的这，市场的也疼了，得老疼的也久了，老疼什么的，啥不？
1: 卡通不咯啊？对了，这粗巴的了，通不咯啊？粗巴通不，因为这这里一斤拿了，等来就拿，来通干了拉么？拉么拉都吃穷死。
2: 哎呀，
1: 家里没伢吃么？干当家里阿穷死，等来阿里头的，等阿里头的那种，帮他是啥的？帮他是的，打算帮他过钱上是啥样子？过钱上，等一拿了，嗯，差一过钱汤是的，过汤吃不着，那你我吃送人，等来了一天，等来就，等来了忙着一天的陪着，都有康松了，给他吃不着，那就人了，然后就到了，等来了帮他。
3: 코첸탕으로도 샤콘라 도체 체랑 레세 디몬초니니 레완 레세 이 라시 메사 메지 메세 샤콘라 조요 원톤 메세 이치널 따라 테널 따라 뜻이 저기 초와다 지에 저게 따바 디바가 생후 담아 드나올 장큐가 응어 통도 사텐도
2: 다 리니 세문다 페 양그데 이체는 이치 되어요는데 잠바 까티데 리네가 자주 인난자 사칸이난자 까티데 그 초아시로 시도 대저 참아 되는데 하고 요사래 아제 대양은 저게 이체 좀 바쁘지 뭐네 희나야 리니크 주다 그네 다베 라친보글에 가 생기지래도 산도라
0: 그래서 시당간가 저 베크 칸네 희에데 잠아 실란조가 저 로종다 드리진로데 잠아 콘조세나 캔도 그 무슨한테 베 총 개보지 레세도 콘조 그 다 산로나로라 시쇼 그 뭐 그네 희나 캔도 그 사데 그 못에서는 총라 개보지 게사나 총다 캔도 뭐 님들 아 친들 요사래
1: 다 총다 창도 매를 봤다고 딱 다성한하로 예제 나옌다가 창도 다성한하로 창도 그 창도 메인도래 창도 총김도래 창도 리넨도래서 때 아마 자다 날한테 지 담배 날한테 돌로 그만도 걸어 때좀 파츠 랑가도 걸어 논다지 인사들로 파츠 파츠 철은 지와 뭐 여더라 진지와도 냥디도 된다게 치르스나 몸부지 요디 졸로 그 리네데 옌다 마다 버거 저런게 치르스나 여비게 수정게 리모 돌 추 옌는 리네데 에는도 저런게 창도게 리네들 들러도 컬러처럼 생흉다 된 근데 창도 리나 편성소문 저절로 데다 바차 챔버 좀 누워서 옌라 마다 와게 저기 이 돈알로 다서 근데 세트나다 이나다 유장게 되게 돌려서 창도게 이들 따오들 공들 받아 레드 레침부지 받아 통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0: 다스정 그 돌을 쪼는 철에서나 찌는 철에서나 몽철은 저도 찌인지라 몽철은 몽철은 응을로는 되는로 몽철의 전달을 공달을 내 정정 그 단어를 잊지 말아 주도 냐도 전쟁 받다 몽철 그 견로 받다 그 리치 받다 그 냐도로 냐도로 눈에 소화시 저도 찌 몽철은 저도 저 처음 찌래서 니네네 철에서나 되게도 컬러 로녀게 철에서 해봐 나게 랑게 이토로 퍼 니에 퍼지도 저 퍼지도 되네지 들로 호종 제제도 하장 기 첨부 지래서 든 안 담부 지래 맞아 디러게 대출로 그 참아데 다선 그냥 저도 숨바 나게 그 가바그래도 니에 통게 나라 강가 너 참아도 컬러 호종 제수사로 또 망쳐는 저 저도 컬러 做 진짜 상태도
1: 제라 제라 겐게 달로 손질 하슬라 로기게 체망부 제정다여리 다 체게 바차 체휴다 체게 노네
0: 等你去猜对也不接受从上上给等待个一切而已他等到一忙不做的给车给一年家了还是这样一年家了一冬天长长的没家就了还是一冬个他等到一上班被没事给压不等的时候等不等头不头的他吃的时候呢那个一做主要的个人没给他钱不得等到了马上做拿了忙出了的钱总卡说什么忙出了也肯定给他可说了这了进的吃的时候呢可说给搬去拆迁要嘛咯 搬这个拆迁吧，你个吃的是呢，也买了也抢到我种些钱不能这个是呢，天津的买不起，等那个可是个一直都是那个，俺们个应该打不起来上这个，应该打不起来的，一毛不值，这个的，这俺们个把车拆起的打算，都有抗生的是呢，俺什么不，不，让种种农科的些呢，种卡就个种了是个呢，种叶是个呢，先搞是了，哦，等俺们把车从拆迁的俺人，让是抢到个种卡就了，一就就这样。 俺们个这个得了，搬就给他，俺们给他当个人，俺们给他搞不结实个离开去了。没得，瞧个这搬着一样的离开了，搬着没土的，听见没那离开没力，他那些人也就麻了。俺们个搞不给离开就那让人给这听见都让个转过去了。对呀，对错了，总卡就了一就追查掉了。他们怎么了？搞不清楚。但总卡就让人怕吃了，瞧着也是人家瞧别的鸡，怕做别的鸡，怕做别的鸡，怕做别的鸡，怕做别的鸡，怕做别的鸡，怕做别的鸡，怕做别的鸡，怕做别的鸡，怕做别的鸡，怕做别的鸡，怕做别的鸡，怕做别的鸡，怕做别的鸡，怕做别的鸡，怕做别的鸡，怕做别的鸡，怕做别的鸡，怕做别的鸡，怕做别的鸡，怕做别的鸡，怕做别的鸡，怕做别的鸡，怕做别的鸡，怕 동기 창도서 내 종이 종카가 일기는 강반 정다선 처리 상주 동원 정당 아이 바이서다 안은 차완 조건서 뭐
1: 나서 그지치 되네 게서나 당한 조그지 리츠가 레라 용키 그머지는 이나 콜은 겐척 상호 근데라지 거사레 게서나
0: 네 들리는 조도 칼 저 바이로 가게지래 런년 그 바이 들로 가게지래 바이 들로 자동 가게지래 런년 그 리카 들로도 가긴 가게지래 대지래 때는 치르스는 롱 만초로 가죽으지래 이린로 가죽으래 수전로 가죽으 가연로 가죽 디로로 가죽으 봐 다나 지금 사례 상태가
1: 나서 게체인 다이나 다 로마데 리자 살린도도 아니 리니 또 예게 냐뇨 테네레나 떼그 리니 진지 다 산지 데네 마음 페지지라 데 게세나 방안서 차차 근데 세그도 근데 세나 야사리 리메이크 준지이나 차다이나 혼도이나 근데 생케가 뭐지 뭐니 세나
0: 데 근데 지나가는 컴퓨터도 전전도 컴퓨터도 걸리 저도 런닝에 쳐서 런닝을 너무 여봐도 너무 희급하지 지정이 리네도 너무 답으로 런닝 너무 또 여봐도 너무 희급하지 저지 레상한테도 레달아 더 저기 때 런게 깜빡이 죽으나 저도 깜빡 수정이 자와도 담보지 손토나 야보지 레상한테 수정이 자와도 담보 손타다 아니 디럭이 더 희라 때네 디럭이 더 희다 라티라 때네 데르 쳐서 수정이 때게 답이 통조던데 기 챔보지 레상한테 데 똥알라 더 희 노리 저 수정이 예스나 좋아라 되더나 데 갈이 갈이 그 정치 철에서는 뻔저 칸다 지 되게는 야 루주 레면
1: 그
0: 현대 칸들 되나 루주 레면 저 그거 쳐서 뭐 수년 그 때다 디러던 뒤다 되는 디러기 터키다 라질 때는 대야 답이 동저도 전쟁 제조도 저 쳐보지 그래서는 더 마찰 받게 철에서는 리네데도 지 시초도 순리전에 시초가 유고다 지 리네도 유고지 순리 야포지도 디러긴 뒤다 되는 말은 저 수제래 저 수제도 롱 담보 존도 저기 라빠가 존도 철 마토 받잖아 더 가버래 예지 미니 수제 데드 칼라처 디로긴 뒤던데 유고긴 뒤던데 만약에 시술로 가지고 봐 지칼로 가지고 봐 데는 잠불린로 가지고 봐 단다지 레상데도 데드 디로도 마던데 저 수진 담부스는 디로도 뒤도 마던데 가버려 디란 처럼서나 다 유고도 칼라 나서 민지 나클이 유고도 다부던데 마투기 처럼서나 차진다지 초아다지래도 비지 동지고 쪼라지래도 대원한테 유고로 리네 매다다 칼라수 매바 다부지로 유고 모조로 쪼다 책임 지중다 난 저기 놀러

0: 이친다 티카 제나다 말로 선절 하즈 리다레 나나 나이지 데 가사 갈론 드졸 가보요 데 가본 드다다 다리 철 헤우졸 야부지 나글 예린 드는 데날 데디 지니 지다요
1: 데
0: 저기 지다루 지다
1: 나서기
0: 데 데콜
1: 베지 환카 이지 치치 라자 링와세 데날로 조응 조 환카 그
0: 마카 기 이데 이나 잘하지
1: 나서
0: 데날 코 이기 치드 컬러 제일 조여봐 마제 데날로 양 양다게 양다 참아 데날 그거야
1: 제라다 망가 근데 가보연 바이나 데라페 야보야 사리 망카 그 이라 신주다 데노 이데라 가보 데라 로주 세상케나 데베가 조 지기 야보 진세하게
0: 나서 어든 나가기 다 나가 짱하게 이 안나라 이 잘 잘하지요
1: 잘하세요
0: 이나 니자 마센세지
1: 다
0: 데날로 저도 컬러 창도 계시나 종카 지지기 종로 참아도 컬러 다 참아는 담부지요
1: 대
0: 마체바게 대 리리카다지 대 바일 대바다 더 지동을 대바다지 라마나 참아 대 나게 짱바다 대 지레 저게 뒤쳐야 줄로 쇼도를 지다나
1: 제라 게 푸지치 다티다 보이나 간소게 지 다기가 푼초가 창도 세마 게게 예체도 졸라 디나로 여세야 라서는
0: 지 뒤치나 처레서나다 이 대선 나로 초신의 조도 처레서나 나 제 메리 텐디데 이마 마제 자다 나란다 대나게기 처레서나 탐배 나란게 돌아 수야 마트도 예쁘게 이지서 저 돌리잖아
1: 나서
0: 롱어 자차 먹기 처레서나 마트도 답이 이득에 초신의 편찬게 자다 나란게 탐배 나란게 편찬 저롱다 베레다 냥디게 될로 처박이 이득에 야지 돈에 니에다 지 자참아요
1: 나서 피지치 다기 산드레베 제게 핀송 총바든 라서 아니 치 단조데라 겐강아 초게다 루이사 총케이난다 데니 링네게 레레 용케 문나바이난다 데나오 겐강아 초게 자체웨 셈바볼린지라 치 단조라 게자 체카 히체 소나로
0: 가루 이지 좀바바 총총다라지레 나도 체네게 드라 말에 나로 그 레카 그 쇼돌던다 이치를 총도만데 드나지레 데레 어디들 나게 다송 총게서는 주돌 메치지스나 창덕이 나기야바 참아도 언제도 장성기 주 주바 나기야도 칼 왜 창덕이 리네 달라도 칼 통천다지 못해는 당장 제주 맞아 그 파기 벌어 야부기 너그 마기 부모도 야부기 상생 달라들 전쟁 야부진도 툴라 마동 바진 장성기 주 주바 나기야게 야 비지 오지기 하나 달라지 알 예체라 대부지요
1: 나서 두지지 다 겐다이나 다 롱어 손질 하라 다가 쪽에 여자가 돌아이나 자리니까 주다가 돌아페 콜리 망부지 제여리 데랑은 제 하산 남바다비 지스 이란타 콜리 카송 세지이나 데 마우발라기이나 그조세타 샤완란조 제사 힌드르비 자히 힌디다기네 드랭은 쪽에 카다 연의 견드데 여조지
0: 리가나게
1: 그지치에

0: 토브리 당 젠즈
1: 비리탕 냠레
2: 지디탕 콩피
3: 점링기 티링 카상
0: 점링기 티링 카상
4: 싱글링게 공금상 샴리아 점링기 티링 카상 시비 리센 슈고인 텐디 리센 키 난튼조니 중국의 콜레시뷰 호조 계급 투몬 피겔러 미비드베 고르타 티웨 진와타 티웨 시균치와 티웨 사덴지 기 중국타 이집기 자조조와 투몬 토 족준치 고시베 고러 중국타 이집기 족준버 남기 FGK 토지 캉친 탐보 냠준치베 고러 콜레시뷰 미탑진뉴 피겔러 중국 로즈 레기수 뷰신 유베 고러 중국 뷰달랑코르 FGK 김찬 최동망부로 용캡 중외 꼴소인 샴러 텐디리 생기낭 튼십전남 센쇼 예동캠이니 슈트루론니 중국탄 이집 개캄니와 신지주니 로듄주 코르웨 로규정신키 투급식지 롱우듄주 예진키 各도 냠뇽탄 라단체내 둔규치비 스지덴베 로규기 럼포로 치전치두 자조비리탄 냠레 니키니 통도 발숨토 개캄니뷰지웨 멍시임바타 튠지 도저지지탄 중교러 카초버니 통도 발숨토 개캄니뷰 피게기 저웨 공식인 이집니 중국 사바탄 친지저와 주킨 어렵탄 FGK 계급 당부티 인신 규직 남직 염준키 초고타 이집기 니동캠이 숨줄루 폭둔지 튀딩섭치배워 중국탄 이집기 변조 총통 염레티 시큰 갸칠 동안에 뷰체 콩토르동의 초스교르디 폐계 조심의 계급기 니키니편타 투몬토 팅럽지엔 문교르치배 수행염두배 료식 좀신규 중의 변조 총투의 냠레기 뷰체토의 피겐니 계급니뷰 조다 공원매 찰구이타 탑주기 니치 나와리 중화식시 니동캠이 주실러러 중의 초용기 탑주 로데저와 조춘 계급니뷰 구치민네 초니타 총만기 돈좀체규토 독재 양양난네 계급니뷰 저와 균투신 보르경화 멍시팀부딩규 계급니뷰 조다기 탑주 구제워 규직 남직 냠준키 초고타 이집기 니동캠이 숨줄루 폭둔지 뒤 딩섭체네 초니뷰 우줍 냠레러 양신 갸치위 뚜렴뚜티 수행암투비 루식잠유 지림추구기 니치워 우줍 냠레기 남찬 시리신 자와초네 리슈레네 최동망부도유 테네 탑주 친부니 뽕부 냠튼키 수행암투비 수친시기바 티토네 중의 변조 총투 냠레티 총튼종원코너네 초용탄 진보망과 캡콘 양부지기 레완직튼총발 진보를 중화춘유 이집기 중리수르바 실프이 손바달 중의 토지모와 종원양양치부니 하장캐강치와 식시 대달 펜춘키 디자르토비 기변키 갑결 댐보르디니 중의 냠레티 폐계조심의 기급기 락삼남다키 툰지탄 냠지장배기 비춘식도 교류 냠레니 피게기 치탄 피게니 미만기 치토인 중의 변조 총투 냠레기 두윤신부나 라삼탁비 친지도 시통도 발송토 딘송타 계급니부 미만기 투문기 지구를 시초바 통도 발송토 망수디자 리규타 망초기 톱초를 치르통와 망라디기 준비제 냠레기 저외 고주스탄 튼을 법사지그유 니기니편기 변조 총투 종원추 중국탄 이집기 라단티니 멍시지구조준키 남창키친러 군디단디 계급니부 포기 피계기 멍시 댄토단니 변조 철포와다 피계조치 중시 댄부식 준비만세 망초기 초화탄 탄여와탄 망심초외 총러지배 망초두구일랑 민니 십진차외권니 숭룬갭디 피계기 탐해강내세 유비시 新来塔芒族协公所中国企业及人资前南以及其他企业传播中国企业主要怎么说比其中前年其他干部人心私心心部的客户前提三年提给新出政府堂中民同居内团他具登地签约你懂下面你说这样的罗人也为中国热瓦三倍所差了在所中南产期推听堂部的创始给平民加了平不头的堂 tuinle kochi shibu socha le gyabgyur kodun che xin socho nan shuken ki nin shibju xin a yin na lagze kongto chubita tui san shir chanyom yung bap ijib ki ngui gora chizam chung yubachi 咸阳所在的孙策切切拖着亲不见呢穷了这边盲村年来的北村西市华为所中国起来的年为新天明的所供南昌的以及给许诺吃西藏所供切的在那里的边角电不用完他盲村的偏斗气来给开钱培育亲自做年罗顿就口为国组织三百多人格中国坦以及给边角牛从年来的顿中加起心中国了日故其人也不惜之中国龙安村中的北桥口镇内拉达丁斯坦以及给集团给克普萨布组织了官地党团队内给克普尼布城镇边角坦米特人女青女所顿车客空给年来帕通阿维加切的主角是据这个南京年中期出国内地我给克普尼布米通乐心特别年来的重置体外网网解体身心普及起为增年了带领人心坦成女体外网网内内可能是比老乔给科比推门撇给了财新三百十足土面试。年先狂中国团以及年久的聚集南京严重去严重接济重置严重程度以及给建设开入措施。年久从头到给科比比年久的名的他日间开建谈开往所给严重接济重置谈送至前的。年久别人年来了熊伦也不谈推门托中医不切托为聚集南京严重去登局也不许别提另外别人切不是。中国的家对三国的金融也不谈中国新奇中年了接触的个人为以及给多数确定参观的积极总结的宣布看不好为宜给个你比三国的年纪接着切的苏策民这位托呢一种年来的孙年点被登局领为随军去确定被孙国的亲笔呢推门托三种级别确实国的外推您定色点阅平均军的定色论被孟西托来团彼此一种研究的年龄新年与人电表案年头解决不是以及给罗子有素婆推荐给这个总结的宣布胡大爷别给你基层去扩团行明白卡斯通途别团委行明白我所大话中文的一种中文别给主最许多级别切得压缩形式解决不是以及你罗藏布年轻的空气三国吧爱和美的摩罕摩的那位台国人不呢先弄这推起别从来没吸引了人们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

0: 저거 총총가 나나 지롱님 바다 되나 허준치 아시비 나이 띠님의 비 간식용비 윤디 총마 파마이 진리 숑아인비 가시 파마이 저거 총두니 주최치 도다 태최치 캐시 바다 로나이 치주다 준최치 레가마고와 또 세초초 동초초다 준시 준초초 수티 다도 부롱드 아마이 시초지다 용실을 좀 마셔오니까 기겐차 용가 초거 거준난도치 용실 철신이 좋아 대신 로자이 종자 시구치 위가 친다키 초기 철신이 기다리시바 초거 수부 야부 메스 카이야사신이 루즈 룬친라 곰바쇼아소나 초거라 나주 심조비 다시 초거라 나주 심마종나 초기 찰롱티 너바자리 편바 친장양여마시 다샹라 초기이 나주신나 편토몽부유비골수지인 머선자시인송 마저나 류신 차딘치야 마자시 겐코위 친나지키 초기이 나주치야 로소티라 루인시마시 이나야 친나카지키 다다 초기이 로종코부지보다 용체몽부주주여시 지시주교 리티 친다슈와카지키 초기라 공바종자시주바다 하시와 포초와소 레가시주비토니 초기이 호전전 총기 군수 소송 시주크 지나기 초글라 닌다 친리 카제 링겐 라즈니 조조나 초글라 링겐 세보시 여바디 용생저 차지 지나기 괴비 친리 딘딩한 조시 초기이 하시와담 포초와 뉴포와 소치야 나줄리가 총총 티니 초기이 나줄라 가진지 선노티 人心 소송 시토시 초기 총디니 나줄지 공시 소송 시지티히 초기이 군쇄 송부 시 차주 편바 침부 유피 제자 케바 카치기 초기이 나주 루소 티라 신도 지통 침부 시주크 나주 샤지나 미저지 지지 딘피 샤와 신인피 초고 춘춘인 뒤니 나주 라가부 시나 초기이 나주 라가신 시비 곰시 차니 리시저 초와 나주니 터바 하고 와당 초기이 나주 라가시 시나 머신장 나주 준제라 친진 시니 시비 주노라 진진시바 초기이 나줄라 가시시나 선노 군쇠 야무시 소쇼시 토니 호준 전총다 초시라 가시 머신라 구글 가시 닝루 킨숑 점니지 시가이 야무시 차바 초기이 나줄라 가시시나 제니 나줄 토니 사준지 준지다 가조 뉴스 토바 사준다 사소 루조시 토바 지숑시 이니야 맹아 진송 루소티 나주 루소골 조 샹진니처 카송 여시 제나 루소이 메여다 논도 노와 딘상 친나 몬보 세키 르도 부지티 초기 차롱다 진송 루소 디니서 지주게 니저 몬보 세키고 지나기 안담보 초기 루조라 주도 시바담 아님바 도군 좀 먼저라 주도 시바 안선바 카니 문니라 주도 시바마도 초기 신치 된다라 친나 파치와 주도 시지가 마시 등을토 나저 시제나 초거 찬롱지티라 타주 종진체 뒤닝가 첨부 딩퀘 아메리카 하프 로저 치모 치리 기진체 로니 힐라자 나저라 가부 예바다 나저라 가부 메비 초거라 진니 신조 시바주 나저라 가부 예비 초거 첨부 차지 당 나저라 가부 메비 초거 첨부 차지 니가 쇼치 지도 중하다 신이 소차 지도 주인바 히도 형도 니나 로즈 선노다 타시 노와 친송 카제기 초글라 장위 지신지고와 오마디 린토메 지나 카제기사나 초글라 야슈중의보초와 롱수슈토바탐 초글라 마니 카요 친자마용아 시즈나 초글라 장위 지신치슈딩인바 문제시주교 가세딘지시나 지나기 롱효서 초글라 아주 강세다 링긴가히자 고조마시 지나기 초글라 장위 지신단자나 초글지마슈초토도 레듀 신约 没把当, 시초라 편도 没피, 没지 창인시, 지나난치, 초글라 장위, 딘지 지승치, 초글잉 알조지 라절 효마치, 다동, 겐코위 삼바 没把当, 没신라 토굴문나와 没시 차공조시, 지나난치 장위 지승딘자나, 초글창롱티라 너바 침부조시, 선어, 지나기 논초치, 알조 상노이, 초글수진 침부동와, 지나카지키, 주님 초글, 다다 최 로종 야모 마지나 지마 란샤구지스 시바담 야나 최두도 제제 닌달레가 칼레친디 제신가 데나 공촌데 로종 야모 마지니 시바레 서슈지그 데나 도남마시비 괜찮된소이 저글라 농초지아 아주 산노시 잡아담 마신지아 아주 시비 존재라 존조 마시비 산노시 잡아시 마구바시 로소 칠리 키친치 아주치 초고 초의 종초지 뉴발라 용다 처바마시 조보단 생강소지 텔라야 편바 몽보여시 서신도 데나 제 아주치 차준 코조 야도 동안담 조칸치 님피 선종 고베 동화 레친치 아도 흉전 톤니 레친치 차시 야무 톤니 안수 아주치 조부 용다 처바마시 저도치 차시리 향 핀토 친부 여시 니 아주시 뒤 초기 라바닌가 고슈시 구바딘 레바 인윤닌가 용다 톤니 덴체당 튼피 산세당 조수구피 산세치 차시 구버 톤니 초기 로존뉘바 토른조톤 숨 아주시 뒤 초기 차시당 자제시 구바딘 초기 히 예세당 타주비 뉘바 소중라 편바당 사준지 뉘바다 고슈지 뉘바 예지 손조톤니 초기 히 사준 사대 동와 편바 친부여시 사대 개발 춘중몽부시 아주톤니 로고 제바시 시 아주지 초기 일레라 좀바다 롱구지 레가이 남조 소중시바다 링겐 준도시다 겐코인데시 웬겐 준도시지체 소중티라 편바 친부여시 等着行呢, 这个路途也没写差吧, 偏把月吧咱们写, 即使没偏远进写差吧了样, 偏把清不月写, 我最起, 出个一清大了, 生活写吧等, 没行了, 生活写比, 三农书书写头写, 走, 我最写比, 公司写差呢, 出个一, 容给容客, 容过容吞, 别准里面就, 公司总部书书写头吧等, 从而容家配为, 女把七写头吧, 也即准里面就听到差写头写, 军事对策呀，平原战争没写差别，就建筑写。对，我最识别出个没写战争啊做了，杨大别搭档请托巴当，我最是中间了经济写写吧，没写战争啊做了建筑写写吧，我最没忙了规则写写别详细进去没写差些。几，我最识别出个一个新女的，刚刚七岁节，听到用他团里。
1: 或尊重重大，感谢百家级军事总部协查的这个啦，小组车皮女小总部协查团体。哥，我这西皮托，这个也融入所有老板管理，可有总部协助你？融入所有我做中级龙四学团体，我做起个做的，等在年龄啊，用做团体。这个清仓给那个农小男，起码当年托那个西巴当。
2: 年度龙石学霸的轻松跟着我全部查的，请大家出个八折再审判你。成全你的轻松学习团体，罗江主播这么错，俺最爱班多，俺最下进呢，没时间自己点别小娃写硬巴的，行了，爱归巴当，俺做充满意，俺做了感谢学霸当，俺最对南阳为东把我写过。阿舅，头个干事，当当使用个。
0: 前阵子同别过年，两个给谁写过？像啊，经常啰嗦的爸妈也过度关注学习。若是不赶紧去写作业，怕送去不答，也送去过二十位当别写答。也那，不过不写信啦，不看到写信重写位，当别人弄得着急个。
1: 对，六六年前呢，青春期啰嗦了下边冬菜单，也那爸妈难吃，身边过多单，啰嗦一他拉拉不比，利息这一把些。从前呢，爸妈难吃，容器没住什么啦，啰嗦总不当心。这个呢，虽然年龄轻没些东家呢，没难吃，怕总给不打，也总给过二十心，能中，全部写了。对起，这个啦，啰嗦硬把太低，没人他写起，当选着吞呢。
0: 门南姐，不过不相信啦，不看到相信重视心，吃不消。对了，爸妈过度坚持这个传统金，先生西巴当；爸妈国民南姐，这个女民南先生西巴呢，啰嗦依旧干爹，原定认真打算去这部分这些。因那样，一点姐爸妈说的，刚一那样，荣哥这个一句啦，后劲来不下的，全堂金多东对巴里。国民女民多东三金浙江有没事？
1: 爸妈难吃，三杯过多，让眼睛红起，容器没住什么的，这个一滚水的，没事。暖冷起来，就进认真探索下半天，小早点给爸妈难吃，不吃了样，前边多么凶啊，天从月马些。
0: 대위 친송기 로소동 캔티 지딘 파마주 삼비 고도 지토동 주양 남매던 좀송 셰 친송기 로소나 저거 나 순비 지른 차치 로소 체바진 신비 시소다 로자이 로소소 로소 강기장 차시 태매바임 뒤민지 로소인데 동키나 친상 소소히 친다디 저거 예 파마지 인힌 친나나리향 로소지비 용로다 자위히야 로소지비 카쇼단 탈람 로소 춘이다 신강 동조기 치출소 뇽장닌급바나 심마급바시 원장 베신조코치 친다 용치 제차구치라 친창 로소인데 시다 고도 메바딘 저거 예 샤와 유치 기긴다 연나 로자이 로소라 딘비 나바 하장 원설도 보여 다도 친다디 농가 자자 둔치 이문바다 이문 시진인비 저글라 노쇼지 로소 테바몽힌 장쇼지 로소 테바뇽 라바도 안초이 친다나라 촌나 로소이 쇼니 바준시비 배차담 뒤데 연나 기겐수 힌니도 윈베고치 둔리나라 파마 수시기 다히힌 친다 수시기 디뇽앙 데다자 너드니시나 두레사바이 미셰치 레왕 칼로종킨 수익코나 자도 초디 시신비

마 신조 와이나 디라키 저거 토마 소레다 다리 힘버서 뭐 힘이 인생 계잔디히 저순이 저거 주지 힘이 저선다 마 여구쇼 파치와 친다키 눈저 시바디 시도 토피 친다키 신이 저선다 마 여구쇼 소치 저기 마 세바차 소테 메바히 야여바양 쇼라 히도 토 친다 추추도 친다 라시바다 친다 주저친 친다 르니바다 친다 주저킨 다도 친다 총바다 체레바소 주지 마랑바히 흉단 종인도비 콘수 초기히 로소 테쇼도 르니다 로조라 인첸보레지유 원장 안주 초구추 봉부이 도랑 주바다비 로소 신용하다 한지 김비 지디나 바콘더 초신이 시창암 선우도나 너다자 지뢰 차시치 주도 세등 조교 대신 다다야 진난지어 초거 참진지로나 체리기인 중 후인 서신 초기이 참진지로라 저수시바마시 초거디이 체강기 촌이다 리치 뇌란지지치에도 칭창기 준로유치 동그송 롱크보모 키바시라 바말대와당 초고 마운비치도 로수쇼지 배차단 뒤된 나초 단인 지나기 로수시신 초고라 로돈 세바마시 다동 치기기긴라 조준도니 룬기 초고라 로수동둔종 하바도 초이 진랑 패치지치도 르두베비 지친 나조뇨라 초이 르강디탕안 창론종치도 초주지 쇼피 시린 나초단 동자 나초자뇨시 이니야 원주 파마카체기 르주 동주단 俊娇儿做了大马戏俊娇儿做了大马戏俊娇儿做了大马戏俊娇儿做了大马戏俊娇儿做了大马戏俊娇儿做了大马戏俊娇儿做了大马戏俊娇儿做了大马戏俊娇儿做了大马戏俊娇儿做了大马戏俊娇儿做了大马戏俊娇儿做了大马戏俊娇儿做了大马戏俊娇儿做了大马戏俊娇儿做了大马戏俊娇儿做了大马戏俊娇儿做了大马戏俊娇儿做了大马戏俊娇儿做了大马戏俊娇儿做了大马戏俊娇儿做了大马戏俊娇儿做了大马戏俊娇儿做了大马戏俊娇儿做了大马戏俊娇儿做了大马戏俊娇儿做了大马戏俊娇儿做了大马戏俊娇儿做了大马戏俊娇儿做了大马戏俊娇儿做了大马戏俊娇儿做了大马戏俊娇儿做了大马戏
当，请他们用完写给三百国多的，咱们没人用当，也那人类月饼没人管起，且骂人呢，把这写给月吧，通通把他，大东这些新多当，远多给白银多都不能，赶你千把银呢，大东你对新写月吧呢，请他写了你笔，写作难做写的，罗兄弟用这些。这个罗扎拉写笔，请他搓麻叶，这个叶。中间呢，注意罗中间参加时节，参加年节等就远。一年呀，俺从西桂巴县呢，这个月中间困难些，这个小勇了参加西巴呢，弄出清波些些。因此呢，中间起罗代丁给西家罗中西皮，你出西的，也拿这个月引进进来把困难嘛多，三路归西节不简单，再来拉点些香菜。刘鹏先看起起去，在觉得儿子女子三岁的少准女凶手不才刚忙些，真不行着些。你那样，爸妈看自己，总之心比吃个难了。你所谓的财产也没得了，别得定给谢家当用着，可能真不些。爹的，昨儿刚也没比谢太提，这个了，昨儿爹比没叫儿妈些。爹领多天，罗江了孙娘心一些，有还大没人气，容易出个了啰嗦动感。罗江的日子，昨儿几日接等着些，不然空座椅出个座位劝你，罗江歇等着了，罗江去劝你，昨儿养热等着。爹心多，罗江给劝你，日子娘等着了，日子就劝你，罗江给正儿讲娘等着。西坦的也出个去罗中金顿巴达中南北西比孙南达能说说起孙秀南人一起南开一家走一沿着是一这样别得定期月次西归把你把没得定了如何迷失起原人撒比黑力给凝聚银把电影出个去电灵性命顿达先写起可是蓝灵起东边西下地这个以村里来修建一把东西比马西家就选三百洋熊。第一年的姐姐这个做中间也很多人呢姐姐的入门七八里归把原马西。第三这个入门这间写很多人家姐姐的小众命案写完呢用这广东去去寻找时。第一请他给这个一个小弟扩容给这些很多人比新对的。原来这个扩容没见着

将你们拍吧，将没有得领奖吧，大伯。所讲个一点呢，厕所用完一诺，厕所用完一诺，拉萨电笔出呢，厕所用完一诺，不要只乱蹦高啊动静呢，大娃等不菜把转啊呢，家子不要了那么久，一个月，俺的伯母家子说完用，大伯，工厂去给他，缺把呀缺呀了缺，哎呀缺这点拉米缺，这点拉米嘛缺哪？下面养殖所以能大部工长都所强有名些谁在谁之上别干你我去这里了吗配镜头想不用着有别没不错我去工长本比切个学大部什么也当为这里呢大部了我们还没动过吧大部你这样动为内党动员者切把四万呢把妈妈把心情泄露写给也来怕去拉近后把这拉近后比高瓦走高安就比多吉修建年干两月大部有了也了藏把堂也对切比几多阿妈陪鬼马日军队龙比几多阿妈陪鬼马日南亚可为军多本为尊敬南党大部永清了动画马民路过吃吃却去吃鬼越多硬币硬抽吃吃却去吃鬼越多大部干你过来动为一地大给热掌全腿多拿能顿提您真自故意各住的龙穴那么妈爸得说西比国吧爸妈并且你都记吧说说了就为人娃拉说吧平松错啦全腿讲妈娃拉巴的多妈妈姐错为我奴君多这气味将我们别归别过地娃脏马子错为如居气味气绝越多忙吹对钱的对面子实际者缺漏缺嘎的我们过了对钱康叔了不对门店工作对我来说吧呢忙出多大家起来修建引进定比公司黑的就业。公司的大大看嘛这我的那把呢这是定制学的。对吧是吧下任就业能顿经济也当也注意。顿多忙出对金的对面也是吧去路去嘎的。门店工作界对面那个来说吧了忙出多东林西比也接着抵达了希望影响。对呢对面对没能接日当我把行看得把刚一那样我接说隔本期没用完却漏接三轮都是修笔却给人写来却给主人的呢对对对接也当给主存把的写笔也接人的大玩意罗剧拍进奴苏俊抵达里忙不写忙年不了军进写月来心中个忙出对接经济拖了样拍进雄月我去总是拍几节罗剧听你听呢对面对钱的对面一呢第三节这个人给的总是人给定把些明白了前年定的军员推着的拉了拉熊不起绝把初中嫌疑了第二人间这个的总是几期却拓展定别大地南北第一天拍几熊而已别呢职工黑面黑住职工蓝面成段改节黑面这是给清楚啊你就又一破绽你咱得中这个了老板被迷准你这天先去轮出下个碰着你吧学班几定滚步爸爸露出嘴巴这天压根缺着月夜滚嘎着啊心里难记住你第一个人你破绽夏日冷气冷着落日心更紧着暖日缺嘴香着向日月娃天着笑容赞全回目用中三了年着自信龙的级别给钱披送出所大部也推把增级没能接没能多自信大的都比职工接有种差了没黑了别顿接就出了苍蝇人吧总接归吧来吧对面对钱接一旦顿了总在人堂贴能是七八月吧第一叫我缺别一他是你的接文工一所忙为日日银黑居民主播能把先来穷西古人给建议。穷同给一同为工作的呢没人忙不能看你的啦大大昂你把心意。没事接没人嘎皮这个细节写着穷西呢您真这个一句。跟你并且娘总当中三个嘎追穷同给东林西把心意。得有着了装堂当这个的金把马子。啰嗦的对比女把样对比忙出多希望跟学层面嘎不写啦。工作对我们作为出能对配送基础的就这儿接来速动员
망초의 종이나 제 체출 여바시에도죠. 그래서 별제 종이나 장보르탄 난도 주저지 강티니 마저기 소장 리모토비 토지 제도 레여비 드라 총지시다 별제 종이 송제지 대 체출가 렌진이 제 총지제 난도나 제도에 야라제다 쇠나사비 마지 제비 우로나보 가비 돈라 조샤 나초 조비 돈라 조샤 나초 조부 조모치 라신 쇼반자와 야카 호야마호 근카 샤야마샤 다비 제손 코치딘라 조부 조모치 창행 샤타 정와당 캄바 캄전데라 다조 최난 좀바 디난도 용키 예친 친비 동부 人고 강리가와 日향 출리정와 칠라 조비 모바 냥장 길리 되바 다비 예용 코스 윤딘치라 부초 희쉐장와 니캉신니디나 자이 포장자와 니캉난니디나 노지기린존바 등쇼란니페비 준부시미미도 최장페바야슌 요저르웨지컨손타뷰 칭창조바치라 준부로카카와라소바라 뚜면지야상바당 진야 긴쿠르윤지 레호르촌튼지야카달레자 요저지야조나당 긴어지 최창라 딘도 존되지 삼바 촌바소 난던 자체라 파마빈치 조보조모치 게게 로마지 빈츠 자신 빈되다 시비 초월 되바 제바나 총예지 남던 조 최수생이 님바 조절티 남던라 제니 최강만유 지르연나야 최강제라 전주 조친다 최강제게 되지 조바 시바 조치와다 최당 당강기 차라야 이모바당 루진바시 마인바라 힌도 바양당 조난신비 지주여라 디에 지통여라 되바당 임휴시비 이체나 베드순전랑 베이 응외포장비고당 지주규비 태랑님부른진바디 베나 낭디응휴미체라 다와장자치와 요지구미체라 변상아탕치와 나취룸비폴라 시비 강지차샤 고방강리토와 난소 초바 여도 다부당 창동 요저지어 조나다 롱쇼 창그 윤딘다 랑그 뉴츠르 춘비 기제나라 웬찬지에 비자바 자마지 외조 치치르 딘바디 베르나 고데 텐바인치 까모 네지 방즈 총사 로송 제장 방즈 조사마지 까모 네리 쯔비 힘비 아라 뒤저 나란 쯔위마지 난키샤야 즈송 타보 망두여 도나 총진나 제동기 쇼라 배당위지 주진지 버시비 주저지 지주딘바신이 손바 다디치라 총진라 중아 총안난지 강진도 동위 소세연나야 나최지지 남던다 치쉐라 레버산나 장거토아세 디니마이바라 디나 동요르타 예지 남던 동켄타 동요 버전 저와지라 되니 강퇴지 웬찬세 괴바신이 대양변나 동요르 조바라 也是在南中吧原是去南中吧在那去南中比若边内水地瓦若边青米绿拉若边门头马松亚古自闭学学若边米那刚一大比原是切缺的团比一连把当电信东院帕拉东京不抽给破家冲个大部摩家家一大部大个也清帕拉摩山家一整个大部东京东院前这万么抽我的多呢 年来短期为从前来我所同龄时期有对了短期为七月月多呢这个月呢这个月能短的七月了定的三种七八千一笔有人一直七月的就要成为七月月八马斯盲说了很久说了就七月的样子不月一万松吧在即在即呢普明在就个错觉的时期盲说今天总应当所领容易了所以 디나 로주제 두개 소소다 머레 소수 포민자조 초와다 제동거 진타 닌제 다와지 춘비 미롱 다부인 바라 헤초 망기노 산로다 조조르랑기 토잔레비 자게티 난돈조나 레미제 제동라 뚜하다 디탄거 제동거 초월 리미 치바인혀 머레 망보로 윤의 빈추 자게 돈리 시비 군스르여라 자게지 포미 바르제 제동다 2017,
시초지 린탕 효치르 딘바케

위베 되게 내도 괜히 다 되게 뒤 좀비기 전에 심아 되네 아 미바든지 땡겨 아 내도 위바 지도 메바 배짝이나 연바조 르기라가나 겐바난자 가다 다 로충아 연바로나 연바 대소티 르기라가나 라야다 히샤돌가나 세야리 쳇반칼 연바 대소티 아니 고 로충 쯤모제리라가 르기라서 바대소르가데 위반나버지려와 근데 연바조 르기라가나 히면 나다디긴 겐바난자 가스다 겐바세티 로나야 쳔보 찬 덴케 겐고 대소티 쳇다갈다 히샤로세야 대소르 장기 쪼아나버디 냔로그라 근데 대소야 가세디 아니 메바지 겐바조 르기라가나 괴만한자 가스 너나 다 제바 미비치기 위바된 바다 그바 위비치기 미바된 바다 너 이제 나이 되게 아마지 제대데 위바인 나라 미바 쳤다라 이나야 다 나다 그 지지 심하게 지네 되냐 어 다 대바 아 또 니버십이 되던데 이제 땡겨 된데 이제 아 간들아 다 요 맘보고 노나 아니 시치 니버십 봐 세니 심하게 지데 니버십 봐 세니 어다데 송거래 어다데 저리제는 나라는 좀 지리 아니 집안에 처리잖아. 응가와 망가와 땡바스. 응갈와 망가와 땡바스. 내리. 단 내다 버린 선바이나 셔다가 빼지니 뉴뉴라 보지래. 어. 콘 자켓라 모나 베켈랑 키스. 콘 자켓라 모나 베켈랑 키다. 어. 다 코체르지나 자켓 머신이 자켓 자켓라 모나 이제 베켈랑 키드스. 디나 응가와 망가와 땡바스. 다 너 응가와 망가와 땡바스 디르. 자위 찬이 나자지. 어. 응아마노 모세아리. 자켓라 모세아리. 모바디. 나다기 심하라 베켈랑 키즈는 키즈 디노 모바단 키반더니도 시당가 시반이나 모나 키니는 지르는 가와리 모바단 키반이는 가와리 제데메자 가 뭔가 할 때마다 메자 깜들 제반 되고 노나 오 이제 디디노 코니 뭔가 와리스 셔 모바단 키반이는 가와리 되면자 코 자켈라 모나 베켈랑 키히비까지 이거 코 어 자켈라 모데리 되면자 베켈랑 키 자켈라 모 쳐러와 자켈 메시바 아 이거 간사치데 자켈 메시기 메자 베켈 키반이게 된대 여러와 딜리 예데 툴티바이나 망가와 셔 모바데 키바니는 가와레 다 네타베 베지라 체르세리는 가와 망가와르 템바세 그거레 가와 망가와 템바스 다메자 네 리시 제베케 베지테 셔당케 케샤케 제단데 마조 베킹 나라야 아하 도스 지 뉴뉴다 보지 차디요 데네 주지바데 체르세나 멘베 덴덴바스 다 멘바세 딜 아 아니 아 라랑소스 그 예주 젠데 로와 예주 멘바 오다 덧덴비 덴데리지나 멘베 덴덴바세야 다 나다가 더 땡겨요. 빼나 키퍼는 저나 좀 마룽스. 키퍼는 저나 좀 마룽스. 생지나 대화다 대나 가와라. 나라 연대 마보기 나라 연대 마보기 대로시나. 둥안되는 여 타로시나. 야나 나라 고르자 연나 안다. 네들다 maybe 그때나 셔탄 칼랑한 소 요 몬치아고노나 나다 대치리세디로 아니 바르달이자게 빼나 키퍼는 저나 세니 에니 디지스 좀 마룽스. 키파는 전나 가와라 세니 덴데기 쳐세게 세고르고 고 메비 메바 춘비 그 메바 사지 그 자데 저니 아니 데지 바루라 쳐세딜 아 나라디 자데 마모레 키파는 저나 쳐 마루 얘데 마보키 데로시나 쳐 마가다 데미디스나 나다테 단 데이카스나 메바테 나다 코나 자마이 바 나다 그 줄 쳐 마루 가와라 아 덴데 요로시나 요로시나 아 데니 진다 가와라 세니 고 쳐세 그러고 고 메바 그 아니 댄싱비 그 다더니 얘긴도와 다데 마이바 그 나다데 아니 게샤디 그 아니 게샤잖아 모두 아니 제시트 그 치 탄주라 제니 메빅 된데 봤던데 아니 여레스 다 용기를 하바는 가서 가게 놓을 때는 하자 마무리 나라 얘한테 마무리 대로시나 아 동안 되는 이유도 타로시나 세니 쯤가 세는데 쯤마루 세는데 맞잖아요 근데 그 나히 반대지고 게차가 난저 자당 난저 라서 받으려더니 나는 얘한테 마무리 대로시나 나란데라 내니 아니 치르지나 아 얘한테 마무리 대로시비 그 된대라 아니 맨비 그 된대 그 쟁겨요와 스테디 싸구요 와 나라 고모 자연아 뭐야 대답 벌셨네 맨비 대세구요 되니 나라 그 주바 찌치르네 종이 받았다 주위 된대 봐 좋아하게 된대 거야 다 좋아하게 된대 봐서 니라 아 롱 사지기 때 강야로 이게 바로 발았다 아 나토 라서 받으니 바 드스 좋아라와 빼나 너니 손아 애초 너다 디나 디감다 디는 너니 손나 히미나 아 디감 너다 디나 디감 히미나다 단 너다 바니나 시다가나 나기지르마나 애초 디감 라소바 가르세 그러고다 아 드라그 댄서버시비가 단 제드그 체 강한 라소바 대소도 시다가 저니 아니 대다 손레고 돈이 좋아게 되는 바래 아니 다말로 태송된 바 태송세디로 대강히라 도바사 윤인사와 로제 인주 받는데 기타 태소색이로와 데미디스로다 태소 때만 내라야 자위찬이 지금 남

0: 아바티큐스마리 드랭글레티나 남바솔라 라라이 카츠 고코지 리치 투바티큐지리
1: 얘니 에카스 만든다 참 무디기 차이 누모 무디기 공화 유비 나속 참지 세도 코니 때문에 이게 대이 사버기 돈 공원남지 공화 카스 만장대 추나가이 공화는 제 다른 로비 루이 너무 고갈 마세요 아마디 이따를 내게 이겨 짜지 큰바 루이 라시 무디기 라시 예바지 고나 내비 치나 통정 제 꼰도 받아요 괜히 대인 담나 내비 나빠 유바다요 아마 너무 고갈 마디 저루요 뭐지 아니 용어 이세 미니 마진 범지기 마심 마상 잡는지 이준이 내니 용어이 나니 번에 다다 년지지 용어이 파라트다 루지 이게 꿈이 아마 유모지가 되니 보면 시의 유비 대라 년지지 보모데 때로 지세 미니 친이 너로 소 넌지냐 너는 친이 친이 넌 고통이 친이 소문이 봐 괜히 친이 친이 보모 대동으로 지세 유민이 아마 마치 아마 년지 유민이 세 괜히 야다 괜히 보세 이는 신도 상도 괜히 루이 이긴 부동체 비기 왜만 유민이 꿈이 너는 루지 라지 예보지 내지 꿈지 인 탈출 인 다 다리 보모 두바 용아 내가 세게 아메게 야르 고통 친이 난도 때 군인은 샤장 세나 레버티 이큐 대천바가 염도 나라 후투 규천바유 대전에 콘 문제 대지도 또 죽사는 용인값 공조라 하도 하르첸보 문제 제주이 대용인값 주연함 푸인분 대도 또 죽 중대인 대도 가봐 제대 공안 루이 루비 공안 찌개 넘는 야 대고자 대니 아마 주의 용안다 염도 니만 치유지 값 대니 나가기 등 모자 첨부지 송이 세이 함지 스펠싱지 유음치지 용어가 용도 부족이 통발이 부족이 뭔가 늘에 좀 개발하고 땅으로 차와기로 승리를다 나도 이제 제비 새로 나로 탐지 전에 되는 모자든 딱자질에 가서 증거를 야마 주다는 제사주 개통주 아사주의 쿠주 통도의 쿠주생 땅한테 라지 땅이 되니 아마 탐지 사동 형세비 응응대 대의도도 혼음 탐지나 되니 깜부 또 내마 창 괜히 세나 나도 너무 뉴도 때비기 깜 콘도 되니 사 도구자 강음 괜히 좀 대버는 용 괜히 가도 전부 유비지 그는 가는 좀 아마지 꼴리 가지수 나 맨남 모두 포토 유통만 또만 어머 원장 가요세 어머 원장 내리요세 저루요 깜 괜히 아미니다 나니 나랑 저자가 대린 철지 마진 봉기기 니윤니 푸니 니니니 렘두비 루트다 라키니기 푸니 쿄라펜 쿄벤나부 렘 괜히 봄모 문장비 꾸니나 때루지 오니 부츠니 노수 존디죠 괜히 또 퇴우냐 괜히 소문이 괜히 내가 같이 예매매비 봄모 오미니 생기 된다 시준도 괜히 나는 푸니 꿈지니 부 아디 쓰루세 괜히 봉아 꼬스기 푸니 부 쓰루 준비 부추규 텀비기 번이보다 가가 쪼르고 있는 탐부로 춤부리진 죄래바 힘도 가시기 빼고도 가시기 라바고 가시기 사제 가시기 번이보 뽕타 대도 대비기가 괜히 제남바가 또죽 늘어졌다 끼이는 세 무조나는 또죽 메이세 단 또죽 외바도 무조 또죽 요정 제 새로 나로 공로 공타 괜히 이샤나 남면나도 사제 세지 삐리 망보 무조금 통일이 갑자 양금 통일이 폰도 뒤지 잡아라 슈프트 압동근은 또 우주체 짠나보 나면 또 되는 슈프트 이건 가부 끼는 세장 내 남의 슈프트 완전히 매기 매 매비기 내유진다 이인들이 내비기 매지비기 다주니 못해봐도 샤 되는 되세 되니 샤 되는 양니 내 말이 봐도 동진 내세 그놈 탐기 우주 레다시야 문로세 내내 콘도 가진 좀비 빵내 뒤에 뜨는 김우진이 육비 같아 내내 후주나 뜨는 김배나 보니
2: 不出去他妈见了给你他妈没那么几个数了出去数了再也不当他们忙不语给你能懂了给你年纪全民人家关注见了他们如今是的给你我们人家的给你了不玩那么几个钱的区别他不没名字不出去他妈什么我们进门都没办法再见了他们给第六个名字过得过于他见了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
1: 네 까봐 차 보이네 까봐도 차 산진 넘던 어디 신도 있지 근데 유연해 타마 능이 사자 예비 후 대신 그칼 因为他们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 我写了那么高才把他们原来呢不是这么没劲你看我的那么高才把他们原来呢不是这么没劲你看我的那么高才把他们原来呢不是这么没劲你看我的那么高才把他们原来呢不是这么没劲你看我的那么高才把他们原来呢不是这么没劲你看我的那么高才把他们原来呢不是这么没劲你看我的那么高才把他们原来呢不是这么没劲你看我的那么高才把他们原来呢不是这么没劲你看我的那么高才把他们原来呢不是这么没劲你看我的那么高才把他们原来呢不是这么没劲你看我的那么高才把他们原来呢不是这么没劲你看我的那么高才把他们原来呢不是这么没劲你看我的那么高才把他们原来呢不是这么没劲你看我的那么高才把他们原来呢不是这么没劲你看我的那么高才把他们原来呢不是这么没劲你看我的那么高才把他们原来呢不是这么没劲你看我的那么高才把他们原来呢不是这么没劲你看我的那么 你这么的，等于阿妈打仗没有社会性，也比阿妈打仗嘛的，那么真的马龙江没有不穷嘛的，那么创造嘛进度，你借钱呢干？你他妈东西找几个老板来，双东六十的，过年人家你妈给你，该吃点东西，再一千万几个的初中的大区的万多笔记，搞不起来，大区的万多笔，等你下几次不，开在日本的，托把咱娘的，大区的你这边就。
2: 初中的年份的是开在日本初中的，过年吃饼就蹦蹦蹦，或者哪里的，什么的，我都认为。黄花的等于课本就有，别在初中等于身边的也行，正常的做不赢。等于你的别急，可别结巴上用。什么的，他们怕，先开在日本是广东的，身边的初中的，那身边的中学，他们的中学，他们初中的浪，他们没这边用吧，不用大众没把他们身边的中学忙在日本，什么初中的过来过。
1: 现在假设有些是吧？初中的初步级别，不，也算是吧？初中，可能那大学的，马路路这些，然后农部里这些农部工作，等你可以那些初步认识，然后农部初步，两三千嘛，是吧？这个月才能供你初步当，等你制作他们的制作上万件就月饼的，等你的什么，要把空这个是吧？这月饼，然后这样初中的初步进给，然后我们村把这那么多钱，初中用的搭配。
2: 俺阿妈龙江的，他现在去种的去，怎么这上面去？一千的干些的，啊，我姑是呢，我晓得我这，你啥的绿呢？把种子看，哎，可能那个年纪没你，就多少钱一些呢？怎么干那么多的？我姑是呢，我印象上，我印象上他们吃的，不初中的时间长了，给你阿妈龙江的代表的，今年俺们这把种子吃的。
1: 人家到处吃完了，我就给一笔账。然后他一吃呢，干那个到处弄吃没多少，那个他皮子结起来干些，羊毛了皮皮，羊在那没的，我打通把事，我说家，我说你们家吃你出了用，还得把他羊毛，人家出动完了一用，俺们大理吃完些都给搞，肯定就出去没别的，哎，一个说了，肯定电话邻居就到了，他被。
2: 罗俊忙不都把他们，今年用个没别的，热腾腾的，基本上差差的，生了的家怎么热腾腾的，大众怎么不懂？今年实在怎么样？实在出动了，他跟农村这边没什么，他怎么这么的，只把苦毛不公斤，我们做么不公斤？今年我们吃点点低低的能力，再让他们能被的干动着我就一差呢，我的财经这块点着送，再让他们把他们再一些。
1: 农村他们是吧？这他们就有别的，那么这个压榨，这那天就他们跟别人拼了。 대롱 고마라 이규도나 까두지니 니세 얘네 코나다 야라페피 탐베기 이율라 대탐 옛날에 주바 당연히 좀 공부해 봐 미기 이규 대화기 미신어 양 코나 탐비 날리기 나기 코나 소지 콜로코비 주비지 까데 다 잡을지 펜 간디뇽 내남지게 능게 차루게 내나데 차유세 능사 통화 끊는데 얘네 맞죠캄 얘네 맞죠 얘네 다죠 캄바 얘네 맞죠 캄바 초대링도 오른이게 능네 자 오라메니 오자라메니 초진 지이지 고마라 얘네 좀네 미소도 찾기 얘네 산지기 땜바 당분이 인디 해도 유유세 사분도 쉽이 타이인데 뭐 공교 공부 야다 대양 좀바디 야누데 다른 대비기 메시 다 창밖을 비우기 나가 보람지 있어 비비 다진 창밖을 비우기 니수만 잘한데 나유 세수만 내겐데 나유 루지 두대는 되니 니니 빠야 뿜고 되니 뒤진 자이기 뿜 가뿜 될라 떨비기 니게 나 다진 창밖을 비우기 삼마 동술 겹기 있고 리기리기 될라 남밤 이리기 될라 인제 꿀라 생성 니마 고질 꿈을 꿈 양 루지 마 신도만 이리기 될라 남밤
3: 就是中南人家的
1: 계기 你看他们的国策比,杨他一副到我们去领域,我们文章话,盲目,这种教授送你的,等你他们的成绩,你突,你是,你家盲目去把大部,等你中华设计成绩,自信,难道,等你,现在那边的,那边的,去那边的,他们,等你,那里才能接把送,等你送你的也搞的,等你他,他们的他自己送的,他们中的天能,才能能给你,不能给你用的。
3: 中国原生文明的领域了，要么全部都有病，当地有，这就占了俺中国人的现在差不多的。中国，我们的中国人他们特别，原生文明的能力，他们原生的嘛，而且长，扩展一般成绩，你有，真的学到这新笔记，能到什么的破绽，你能到了，公开做特别的，可以你们了，肯定还是还是得公办的呀，他们能管，等于把住能把等于主任，等于你的困难。 你给他们，他们原生动机，这给他们聚集动力，俺老公他们，他做了节约，才给具备的，对不对？他们原生点吧，吃多些，累积看多，做人间动力看多，六百万就累积看多，将来累积累积看多，有三级累积看多，那么的，那年过完几年，那么的，养起来，没能给你看多就从来吃没的，这些十几亿出了，特别是，吃江南是我挣了，特别是家庭的也丰富，运气才稳定。 对家个人娱乐特别的，对家个人聚集的不，他也家个人的父母，刚刚正式完的，他不娱乐特别，他不利益的娱乐，利益那个家个父母不利益社会经营，等你用火炉火个的娱乐，等你火个的父母火炉做社会经营，等你从三农的表演的娱乐容易，养养在白马区的社会经营，等你说新的娱乐特别，说新的多一点，结果等你这么没做三种社会经营。
1: 而且好几三天了，养到五个月，整个人没给弄住。田里个个有一只呢，没就看这个动物，现在地里多大田呢？光的现在有，他起来种这个那把没用，他还种这田里过年代，他种种就长了这个光板植物，结实的，不能种的，主要那做的特别。田里也来空全的，养了他些的，他也利用了，他没用。田里也来田边的，搞这田里他成把个东西呀，他那他也不咋想用他们。
3: 好的，所以讲就应该是，他是一个公办的，他那是一个呢，假如再是人民币，那就没用上，公安上也接不公安的，他不能自己，他不得用，当天搞完那不行，冲突了，别急，他那当天全部积极，别有，积极他呢，你都不一定，实际。
1: 하루는

0: 두고 되네 롬맨냥 다녀 양모 세 못도 된들이 온데 다 다 르종 그 담아 주르고 르종 그 담아데 녀마글라는 쇼네 조치와 다 녀마 진근 논 저쪽 논 마쇼네 되네 르그송도 저 센럼 어다 네 된들 저린 거 공원에 된들 내 저린 거
1: 그 못하니 좀 어제 샤간 가모 차들이 돈 다냐 디리리리즈 다 쪼는데 당마 당민이 손로 못도 희만할 정도 주부가로 초주도 밀리린도 때 인사고
0: 어다디링 디링
1: 나솔나솔나솔
0: 든드네
1: 그 진사고 네저 맹드 드리다 그리 준신다 진 당도 계지들이 하
0: 제제 다송 계지들이 쪼치와데 네다고네 진칸 년도 주르고 진요요 돈도 그 데네 르종 그 주이도서 사와나이 마 니말란 밤 든드네 유 대교 진사고 들으고
1: 나솔나솔나솔 그 진사고 그 네디나 나위 주진다 진리다이나게
0: 다데 주진다데 아주다다 다 벅소아레 버게 주연농게 선바 맹아주게 진주소레 좀 지오레 레우디노 진주송 요르스나 드니 주진 렌사 응아세 지베세 렌제 만도 베게 쳔페와 강버사베 사크 지버세 송이고고 다데 쳔졸레스나 다 남주인 아주 남주니 존으로 다 만에 단지 스네리 저 힌들레머리 다 조치아 사마 데 만초르 왕기 사마데야보 체데 마레르 왕 레오네므리 당 아주 남주 사마노르지 렌사시드 다 차리 모손에게 쇼지지
1: 로토노네 까와 카와 차와 렌사와세
0: 어 렌사와도 지데
1: 렌사와세데 다 사마노 빼차기나 그닌달 거거든
0: 빼차기는 그게 다 남주 사죽 차메레 차데로 렌사와르고 어 사마노도 지 차메레 어든으리 사사데 아, 대단 대라서바 차례 몸보 요래도 조치한 그 사만원 다 사산도 주더라고. 어딘데 책임 몬다 봐. 아, 드네 딘노 그 다른 롱아와. 응아차 그래 몸 몸보 쓰버고 사만원랑아와 몸보 요래도 드네 저쪽으로 고다 지 남주행 엠바서 단저 조그만래. 다시리다 대라서바 아, 통장람랑 아차 몸보 요르고. 어딘데 그 아차래 다 타잡아. 사치에 잡으고 디스무자리데 용주 말이데 코 체겔레 겔리케다 응아차 사모스 두르고 데네 사만 모온 간시 얘기는 사마 세와 그래 누바 시치아 그래 아 데네 쩨와 그래 어떤 저런 거 다데 배 차이가나 제조 그러고 응게 나와 그래도 좋지 벤나 단통자래 몸보 여러고 라바 디노니 다 라마 조그말레데 제드메레 홍뇨 홍뇨 제렌데 네 그거 컬러제는 매래 어다든 손으로 치신고 된손으로 치신고 다다 다 그지게 다다 주진 걸 심주주든지 좋은데 다대서 너 치주래 되는 송고 전러진 것 때문에 남주행 가서 그다 사산자지 있나지 장아 뭐 잠모 통르고 어 장아 뭐 그러다
1: 쇼바네 구모바도
0: 어 구모바 통르고 뭐 되는지 때문에 지금 사마르 마소나 다 누바스와 그래 배겨서는 쇼고 쇼고 그래도 다 시와든 조가든 이런 거가 드니 조 조그래
1: 조를 가모 무슨
0: 가모 이바다 네바시와 단 조가든 이런 거고
1: 나솔라솔라
0: 아 다 조토 젤렌드 조그 발레 젤렌드 다 간다 뭐 여러고 조그세 조그세 뭐 여러고 어떤 일이 드니 혈인도 마선 혈근 그 치 다치적으로 혀 첨부 그래 젤만 아 치 그래 드니 마다 되네 놈라 소바 조금 말했다 로말라 소바 된데 롱아시 네바 세와다 된 네바 제와 세공레 된데 된치스노르고 다 줄란
1: 줘와즈 다 제가와
0: 지지지 네바 제와즈도 배차이네 혀레이저단데 다 되네 지 조그레이저단데 다소 슐레메 근데 저도 효과 먹으래 나소 나소 효 못함
1: 나소
0: 어떤데 그래이드소 첼레 타바 된바
1: 아,
0: 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 yene mele cheba yoro ko makashi ta ji sha jaba re da ji lubong guju ye maja de tene pa chizo gu tun do yim shi ga ji yorle na ge nam ji bhug so ar ba na long ran yin chi be ran yi be gin ran yin jin se som hi hyore ta ron tele pa jeba zuna an long ji ni den pe ji ni den pe long ni den ran yin

0: 세모도서 르존 탄지게 지적으로 님만도 되는데. 근데 님마든 요번 패선 이게 다른 거 거대. 되네 카노는 롱아와 라예그 롱아와 조용마. 되네 미바다 제와도서 겐도서 깜보. 뭐고 깜보 착하가. 되네 세르츠즈도지 제적으로 고 시절다 된서라 가대 첨보용마. 그리고 차를 가면 세르간도.
1: 세르가.
0: 어. 되는 대제 차스도 대제 차신 진도 뇨진 존재인 것도 대제스도 라빈 테니에다 깜부티에서 차야자 대찬 되는 거래스 아 되는 조치한다 딱고 진이사근 진이사근의 조 조치와데 내단라데 진칼 동으로고 대 진근 도데 저쪽으로고 동보 많이 뭐 뇨네
1: 저
0: 뇨 뇨마 되는 거래스 진도 뇨진 존스 되는 다른
1: 뇨마사다 세신다 지
0: 어린 약인 요건들 동보 많이 봐 진촌을 꾸야다 따뜻소 몸보지 제조그러고 배내르고 바다도 동보 많이 뱉는 촌도 뇨마지들 쟁우레스 되네 다른 친구들 손으로서 진주 쉬를 잠을 쏘근도스 대체들은 내가 진동으로고 살 엄마 있는 따서 산주대도 치매도 진도 살 저가 파동이고 동요디 대파동 살래도 진동사기 쉬드는 조만 뭐 조만매래 뭐 조만다는 고용레스 그건 부장 남주가 뭐 간도 뭐 조만매래 어떤데 고용레스 코지르스는 진노는 아샤도 짱으로고 대대 아샤데 사효주로고 어떤든지 손신고고 다디 시그 다나지리 내그 시그 진주사 그 시다 손으지리 내다 시그 다 다다리 고노 주변에 있고 조치와데 베긴의 조바게 사고든 치발의 조바게 사고 롱의 조바 사고 손연도 넘으리 다디는 베긴 시에와 있는 다른 내다 믹사치 열스나 아니 사마드 순조카모리노 레스 베긴 사지랑 기는 당간가 아주데 되니 사마디스 예가 밀스만 좀 혼지다 니 첨부 혼지 되니 칼륨 날리도서 뭐뭐 그러고 르바마시 되니 까래 야슈 든서 레스 사마마진 되니 다 트발레 줘바든데 이나 지기 동사다 디수 주네 차야자 나주다 곰바 진고메레 어디 주에서 나서 돈든데 나레스 디슨 치바데 차베랑 예진도도 단나사다데서 년카티스 유여데서 단르지
1: 단르지
0: 데니 카강보 차지 르볼로 차르디스 자유 고레 코바 트조고말레 코바 시에지다 든데 온지다 데니 다 르보게 송도서 마 냠저드 쳔바데서 자다보 렘진데서 든데 송고 쳔바데서 지람 송나서 포라본르지 냉고근데바데 시엔르지 어든르인 다 롱르 조바이나 데니 ཉེན་དེ སོ ཕ་ཁོ ཅིམ་བོང་ཅ་ ཨོ ལོང་ལེ ཅོ་བ་ཡིན་དེ ལོང་དེ ལོང་ག ཁང་དེ ཕེ་པེ གེ ལོང་ག ཁང་དེ ཕེ་ཡོང་དེ པེ གེ དེ སམ་ཨ སེན་རོ དེན་རེ ཡིན་ས་ དེ དེ་ནི ཉི་ ཡོ ཏ་མོ དེན་རེ མེ ཉི་ མོ ཁོལ དེ་ནི ཉི་ ཁ་ཡོ རེས དེ་ནི ཝོ མ དེ ཨོ དེ སོ ཅིག ཏོང་དེ དེབོ མེ ཝོ ང་ དེ སོ དང་རེ ཅི ཝོ དེ ཏོང་དེ ཅི གང་ད ག་ལེ ཡོ ནམ དེན་རེ ཡིན་ རེས ཝོ ཧར་ཅི ལ སོ དེ་ནི ཟོབོ དེ སན་ དལ་ལི སོ དང་རེ ག་རེ ལུབོ ཡོང་ ཟོལ Zen jab the nazon don zog male. Da long zed long chi chi chi yosna. Zed kasa kal pon. Ne jil manan. Cha zed chi zed zon ren ko ne jil phoba zog da zed zu ne jil na rogo. Long zed zo ji de ko da son la ba ye ngo jo na de nos this good la ba ye ngo pa bu son zo dan. Zed kasa kal pon dum. Long zed zo chi chi de no yorgo. De ne sel ngam chin zu sama da cha zo go. 또한테 산도이치모 사마란소란소 산도고도
1: 스마
0: 아 산도이치모리요 데네 칼륨날로 뭐 온지 어다든지 든르링 다든지 이차도 다디 춘르리 존데 다당 아족의 베겐의 사코단 치박 사코단 롱크 사코즈 이와솜시디고 띵오마이지나 마주렘드지링 주렘드 춘르리 있으나 담보 나두캅슬라 다 사마데서 뭐지 베겐 사주랑 이도 페 메드리드에서 냠던르리온데 베겐 페오 가서 베겐이 나서서 단르지 진짜 그것도 돈본 나온데 데네 발라다 메드리드 저도도서 시 타코 텐사 슬로스로 기시에도 그게 이시엔스 제메레 그게 전에 샤샤 멤버 저래 셴멘 저래 제코데 데그 누바데 체데메요네 디 누바데 초네 데네 다소 진짜 그것도 나온 저 흉고 진 디 셰코데다 치코데니 체레스나 고 사마 휴제린 거고 다 사마데 넘진다 지 사마 쭈 첨보다 사마데서 쇼가 모든 리온데 치코다 다 셰코데서 포인트 뭐지만 포하는 로그를 낸 거고 다들 누바도 그 칼렌더 카탄을 주는 저쪽으로 그다 분나 효과된 거고

0: 바냠 드르진도를 정고 드르진도 바르들라 다 치바게 내기 인들어서 다르지 진짜 그때 근데 타마 다친 오르스는 다 리그 손초마 쥐드서 진노마 현르레메리 저마노마 현르드 다마드서 니마노마 현르드 근데 르존드서 힘보 차드서 깜보 조볼 효밀용 드르진도르고 데카스 치르스는 너게 남준 저르 네바 쪼보다 지 마즈보 쪼보 린르드 롱양 평르고 데카스를 다 롱 사크르 링고 드르 고람비엔다 마 당보 베겐 드넨 치바 드넨 롱 드르 인데 소다나 지 링고 남준 네토 갈단도 드네 능마 그 메욘 드네 나라야 송윤고고 진주 송고스나 드네 강희 탐지가죠 파지 장지 사고 인스 다 럼바인데 담보 춘자네 되네 타마데 뉴슈바데 베게게 사고는 이마데 장지 사고로고 된데리도 타마데 장지 사고는 존으레스 다 대친들 고알랭 것인 거 정도 다손자지는 아차다 젠토 젠토 젠토 젠으로고 담보 나도 아차 통보메데 지마 아차 젠토 젠토 젠으로레미 된데리노도 왔다 된데리지 고알랭지리든 거 다 된제 인사도 다 된소 알차데 다제를 다 답데 모여르고
1: 어리
0: 맹콘 파손 때나 장아제도 다 저르고 내 말에나 롱 춘요네 답데 보던데 네 누구 칼렌더 있는 갑도 쪽드니 마샬랑소 다 저르고 된제 다운데 나 되네 다 쇼반데 도동 그들르고 사마 마즈고 된제 장아제데 다 대타이나 치즈서 고르스 장아제데 좀 차고네 조차 레코스 조그만다 조차 티서지 근데 인도 그 대탕게
1: 대탕
0: 맞아들 랭고고 다 드르리 사도 드네 다 조차 찍네 조차 고스지 야 요나 드네 다 진지사고 그 내용이 내 나오는 게 다치 조그 문도를 맞습니다 어 드르리 랭고 맞을 조지 드링 아 대서 어 맞대서 다 디디캅 디디 자자조 드네 메주조 존다조 헝고조지나 고만나레게 저조고 rewa yorgo, taa dine chaa ngacha de dune yaa ge sona, dine cha taan chinyin saa kuk, taa ne rei zo ngui yin raji zi chola dine ringa. Dine labar de sama sui saa rogo, sama sui saa du chaa ngacha de taa yungbo kapsula, dine chaa ngacha de chukjii de caa jik ne yaa ge sona, dine taa cha taan chinyin saa kuk ne rei zo taa juu choli ka cegi saa dine raji, dine ringa. Dine 차근노나 드네 다지요르라 나드네 징노나 다지요르고 징노나 다운드드네 다 덤다 찍사 니사 아 나차 문용데 그러고 나차 문용데 드네 윈드네 대사 조치와 다 대사 단 추자드서 다지요르 코스에 보내지 저저 그러고 바카세 보 종가고 오늘 바 다주 저러고 드네 너지링
1: 대사 어차진 좀 모르고
0: 지지 단 내다데 조치와 다 드네 ringa tiga ringa zochiwa.
1: Naso, naso. Tegi jinjin saku ne zochi te ta mapu nga do ngongo rasha gana kani rasha kukhano.
0: Ta ngongo de zochiwa chirisi na jidiru gu nga nam ju ju nal andru song yore. Nelong jinjin jenpe ta da pang lu nga ili nipang yanda ten song yore. Di chi song na resi na nega long jinjin de nam ju ne jen ne tene pongo re song yore. Ma yi nela long jinjin yi song yore yi. Bukiswa riba na du dun se ju yi si. Dūdāng, dūdāng, sēdāng, jūlāng jī, sōng yōr gō. Tā dīndrī rīyōng dī, dūdāng, dūdāng dī sō lā rāwān sī yōmā rī kō, dīndrī rōng gī, bōng sā nā bōng mā tō bā gī, dīndrī dī yō rī. Tā bōng tū dū chī rī sī nā, sēdāng, jūlāng dī nī rī.
1: Wō rī, sī shē nī
0: dā. Sēdāng, jūlāng dī nī, tā rōng gā hā gō, mā yī nē dī, nē tsō mā, ngā lā nē dī nā gō, ngā ndi sūn ndi nā ngō rī samsāng hīmī dī gōmbō rī gō yīnā yī tsōma mā hībī wāng kī tā samā sā nī shō tī tō jū nām tī tē nī shō tī rī wāng kī tī nā tsā mō bō mō chī sā tī rī nā ngō rī gō lā bā tī jī nī sā kū nē tī tī sētāng jū nām tī nā tsō yī mā rōng wāng kī nā ngō tī tī nī tā sētāng jū nām tī nī zā sā zō jī tī nē ngā chī mō rī ngō tī mū tsō kō rī ngō ngō kā mdā jā yō mā rī gō tī rī rī sā tī tī nī nām jī ngā kā lā dā bō jū lī lī jōng dā jī jā lī rī tā Jekta rengaka, ta khala dhapo jane, samadhe kanta saalo shungma, kanta saago shungka te sanlo tong jude.
1: Yewa te shishi.
0: Yewa shishi jude. Nenka chenpo rengako, ta kongla shubha na yin, ta jenji saako ko, na jie ke jujien rime le, jujien te so ke samadhe so, zemjide rego, so chewa chanra dhan, hane tamad tenje gomshi ngenpa te so pa bongo jirego. Labar do kashi te ne, chāngrā nām jūn tōng rō mō tīndrā, chāngrā pā jē sā tī jī kā tā kōm tō mō rā jī jīn tōng rō gō mō sā mō rō, tī nī tōng chā chāng mō tā sā mō bō tōng, lā bā tā jī lā mā rā jō gō mā hōng nyō mō nām jū hōng nyō sī rā, hōng nyō tā kō kā lā tā sō mō bō jī tōng,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사지요 말이스. 근데 모차단 시도소 짱마주지 망장소스. 단저린 당의 사만에 망보 작세 잠르소스. 다저치와 짬바네 짬바 조제바 그러고 단저린 당의 사마도소 주복 세레드소. 여기에는 무슨 출량지 너 힘나다. 당의 그 마음이 얻어서 단저다 짬바다. 된소 그래들. 모스사고들. 작세사고들. 라바드 짬바게 된사 다진이 사근을 펜효 진이 사근을 펜효를 지게레메리 전에 공게 만화 공원에 짬바드서 모스사 라바드 짬바드 치르스는 그 힌 르마다 추마스니 요르고 힌 추자 무고드르고
1: 레레 르마라 호데
0: 르마든데 철주 장장 때는 지게도 그 힌 르마즈메레
1: 레레
0: 어든데 그 토살지데도 그 짬바든데 잠바데야 호마이나다 잠바 뿌주존 잠바 협드 파피 데데쇼가 뿌주즈다 잠모즈르고
1: 레 잠바 뿌가에 다지
0: 뿌가에 그르고 뿌지 그르고 호마이나 뿌드 쮸로네 삼고 뿌드 무주네 잠바데코 슈네데 요데바
1: 레레 데야 게게게 네 춘데 바과 칼로르조 제시스 조르고
0: 호데리
1: 데 이즈고게
0: 리리 땅호만 그 뿌주즈 지금 마치사다 다야사다 돌 잠바야야르조 휴즈 뿌주드 누조르고 호마이나 데 졸지 밀레리든 그거 그 바과 뿌드 졸라리노고 뿌무주 쇼네 대다더니 라바드 잠바 산토살지도 그 잠바 나고도서 너바치르도
1: 잠바 나고데
0: 마히 짬바 조지데라 찌니 코 느바드 주보인바 주첨보 주다다 나쳐저고 넘자데서 메버고 주유발아 양 놈다 야제데서 메레메레 코타 사마데 제주 짬모 요바든지 이상고 다른 데그 마세바 진저리스나 코 짬바데 사용데 코바 놓는 다지 텐산 사마르 세렌다 아무라기지 젠족 세렌다 아무라 요르고 제데서 놈다 데네 징알차서도 단담라 괜히 사마데서 뭐 이제 코바나 요데 짬바데 마 산로데 텐소 마데 코바데 쪼마조리 느바지 요사리 짬바 짬바데 파 수세도 주보 데몬라지다지 처보나지 레형고
1: 뭐래
0: 지 가제 놈다 야다 된다 뭐 보사 응고 나진르지 주보 마데르용데 짬바지 사유진 총스진르죠 다칸다 짬바데라 세메니가 근데 봐 요들 그러지 그래서 댄스도 된 남중 가서 다 진짜 그때 만화 고는 잠바사 주다 돼서 내가 좀 모르는 것 되네 라바르도 전한 거는 얘기하나 되네 존다 조지데 내가 좀 모르는 거고
1: 그래서
0: 될로 총아 협단자다 레전드다 아 다 된데 있는 지 쇼바다 고모데서 지 소보 존다 조르제제지 들고 육샤 르제다 되네 지 겐고조단다 어 런추르 대바 여도다 지 남주는 공시드는 여바이나 사다 고라다 아 된데 조지나 되네 소보 존다다 사마냠들이 누르고
1: 되네
0: 인사디 대소 야보여사리 다 데라양코 체계다 덴보고는 존다 조거면지야 지도 그렇고 소보 존다다 체잖아 오염오염하고
1: 이렇게
0: 책다도 소다 직전에 아주다 드네 안 나사 옛다 채우는 니가 요래머리 데몽주다 뜨진이 사콜라 페 도지든지
1: 생각나봐 공원도 세바데는 별안 주주 민식한 거 민방 물한 번 여봐 까지니 말라 진이 사콜 내라 공구 간다 세고 봐다 교타 간다 세고 봐 소주 콜라 잔주시비 잡아대래 팅디 대사랑도 시비 렌세나 자제시비 농도의 차상 효자 렌티디 존중기고다 소소중기 땜바연배다 희시중기기 응원된지리
0: 두세르 산주르
2: 두세르 산주르 생남 조공 칸송 샹라 두세르 산주 시중 상급이 제비니기 주님지 수주뉴치 최진뉴스 수주 군동비니 시도중화세나 시다 고비 칭아 닌지 추주 추서 조바바 뇌취추 무시 시송 제랑도 쇼와다 망아제 추군 조아치바 문니 시토바 림비 정외 고자 고주 고송 니요바시 시다 고비 칭아 닌지 추주 추서 조바바 징이 칭킨 제 나무 둔자 고주 고제라 니니 쇼요바다 나무 조자 제지라 뇌니 괴제시바 네발리 타창 망초 제동 둔자 니히유 초앙 긴송시요바시 西中个日军女妻年岁入学里对门徒背景不当现在国比千万年级学主去做主爸爸的入学行情年头阿家拉当入学蓝口厅阿家拉动啊初学尤其国东拉别写吧妹妹南主厅接东拉破啊南主你温苏转阿当差一松有吧去做你一人人得当去有几当年书记就而带一些你初学里对接点家跟送契约，原来黑洞推进，内气低于过多，出血血后切入洞穴，切断粗穷阻挡，出血热卡断，人走血地，来血特慢起不浓，每天断家拉血要把当，出血六段年去年八月。内气低于过的苍茫人，出血当全国上行级都是血月。今爱一大大当若永所切断腿心现在主你接着接着看三角军力看当行政部人族席比接一年月存比三国把西中个日军内侧扩动军力年次入学级特色党部学弟三用文所坚持本领席把马贼西中总个接比你一主年级日军内侧带动入学关东部粗比中西三国比我持从头学把谁但呢西中都是日军内侧垃圾接起三国比内侧地位扩多坚持协定托马丁把谁阿扎党印记欧洲所加个巴克斯城新加坡巴泽所加开党萨国籍年月存比三国把内侧地位扩党入学协议的学弟内侧中间党入学级改册入学级批准级我不需要把谁西中都是人类侧团结建筑马党在前年度本地主席习近平个加快个情节工作来的他级的协定成为带动小学比例西中个年岁数学级特色党部的军团被特批阅西都西巴县呢西大国比厕所宁巴的阿基所白马端家尼克主党理智出其尼克在意其里者其恰仓主角天波男主党门民男主尼克拉基归之行李马纳初学党永兰女儿祥先者董主明确人国所及理论和他必有把当全日日节两三米加班之余嘛切齿松动国家拉相把当内次地位扩了卡托尼日学门那顿去顿顿当热情文书转接党参议送陪你月底给满足党日学都有了每天国家拉个明确学习主要把谁中央执照部当中央某位接送归拢部年之徒总年写笔年多年在这里加忙给接送路水大娃写笔写过编过粗笔结果写在中年关东林林接送路水电影的粗把车大姐姐加忙给接送路水大娃写笔写过立青将学籍宁对大伯的当地路线监听及对其接送娘的准写笔决定做行李满足上心节接送路水协会那座北地学错用所接送了多国党改进组军松兄姐协会可有三不对你在其里也满足及接送个大娃十度党接送个文件主角的七段体位也不下军把谁我从这个图打动孟永杰接送路水温泉北村及南林北一永扎七八党萨古卡党千八卡格李吉批准党编制萨巴五主席要把谁三国比组成比例西都七八千呢定格上阶级女权起了恰仓为国后路最近吞了马拉准新八党年度你在这里大瓦党部才对你把上阶级国后路最吞了及西村才都东学顿级党吃国东解密一起新八地推崇八里加强顺苏顿党擦肩朋友八心先那么做听的绿色神就去参送下面的个雷空林琴演达南新书
3: 南沙国立强制下的沙国采集的陆定局
4: 第一浪多的沙顿吧刚拿季节陆兔兔
3: 白捡了兔
4: 白捡了兔人气
5: 先看到不错共看不上大大呢白捡龙城年车来看看可以龙城节不叫老头学习的书里下面不让教教每次看那边各自先教所有中间单位不叫老头来一种呢不没打绿打完准备打起打Zaka tsipjo ko ngutun dodu che xiori lo zakhira ngane.
6: Rishi, dinko wii dion ra ra ba, juka dro yin taan, xe ba mien zhi, nyawa yango ngunru singi chem, jia zi dion ta, mie po chida chungwa, ci go xio luka ngachang ane, རང་དེ་ཝུ་ཐོབ་ དེན་ས་

0: 다다 도마냠데즈 드니톤 자메즈미 드르와
1: 레라
0: 다드 수지게지 다소스 삼노에네르와 니네나다 망사오게 제와에네르와 지금남규에나다 레갈레 마뉴르다 레가 쳔보즈다 고잠르와
1: 오레디
0: 드인드지 삼로나라 야지 냥타다 야 드다티 에즈
1: 다 서베테 냠데트 서베야 응소적 총인디디 오나다 냠데 특치르 두치네 야옹사라 삼삼쯤에다 냥카르 콜마죠 다다나 레옹르와
0: 르르
1: 다 레옹리기 지름나나다 다들 해 온사마
0: 다들 내면 다 고삼으로 알아 다시고 양지 라네다
1: 라네다
0: 즉 삼대여다 대여 다다마데서
1: 다다다마데 나르게 메산데라 당에 말레난도 다 요르듯이 삼마샤 나서야 삼마샤 삼도로 펜리샤다 대리 운동의 테마토담치 그래 니엣촌 니엣촌 퍼디네 퍼디게 삼노토 그래다 텔레람로다데 카르베 카르에 인로삼네 콜 마보쇼 옛나도 망소 로소자 땡 삼노테 당노소 그 잔도 카케 그때인데 대 잔도이나 망소네 다 망색 좀 봐 아까시기다 다 레옹 사체레다 아파지야네다 테마스 당우스 담보 잔사데온 다 캔로리게 디소 잠나리 디네 옛나데 리간 타다로 삼노타 다 잠나리 드비글이 웅초르디 옛나 단 던초 그람비 그때는 무슨 냠냠소 없지소 까츠가 나리다 펜디오처럼데 냥케가 난 랍자랭게다 다시 좀던 교가는 로데 삼나다 로소시소 특디요도나 다 타다 독시소 특파 만족이야 저 형된 너로
0: 휴신 저거 만족 만족게 켈린도
1: 나
0: 레디 드그르바
1: 어 만족게 형된 신나 다 주제로 단두이나 강에 세나 마찬가지 다 얘네 냠뎁 지들기 주름 난 단두글 코스 센티 쳔버로
0: 다다
1: 얘네 다 만족게 팬디르 되네 야 다다 로돈 마발이 센타 만족게 팬디 코네시 레고레 세네 까츠 쳔버 쳔버 되다
0: 라스
1: 주지 니톤 쥐르고 파르네 냥가 샤츠시 되죠
0: 라스
1: 저는 뭐가 도담도 니니 미기 참티 맞아마 도사마리나 또 다디도 틀면 봐 달리가 들어선들 만족이 형도 건데 달리가 삼아도 또 만족이 간톨 건톨 시선에 드릴리가 트빈데 틀면 봐 독시가 다 년간으로 퇴중하는 가증도 쳔보 퇴중 쳔보를 니 먹고를 들어선노 동거리 뒤서 만바온도다 옛날 야한테 접자디 특산노 거거야데데 다 만족 팬톱티온 쌤네드라트 만족이 가나게 나다시다 라선도 기본기로 락파드 무속 쓰리에 코르 시용리 그 감상다 투페촌에 그 뒤쫄릿 만족 베드 속신소 야르차한 로마리나 녀촌리가 림 축속제 인름 크레말 코르 지그로 당강도 제슨 디가르다 트랭케선 축속제 인름 그 공차사 그 뒤쫄제 디로 아 무속제 벤 축속제 인 록페 님메 소르기 축속 소탄도 말 즉 트랭케선 바바 케르촉 소디 촌도제 강생 만족다 트르크로마
0: 라소
1: 히압기아콥 즈보르 담기 코르소 톤소 다포트 다다나르 톤소 톤 모모 쳇츠 쳇메크 즈 파리온 쳇리온 쳇리촌 틀 쳇아시 요마 도단다 단 로페크 슈즈오트 뷰티 야르 도단다 다 디간다라 톡치 데오 다로메기야 서바 쳇 다루마 샤르기 서바 쳇 다니 무조게다 벤나 파포라드 마보즈 다와즈 파소라바세
0: 요메
1: 목스기 장라트르 크레마다 메기다 단니 샤르기 쳇땡 소게다 쳇린다 뭐 귀야 다 똥가 빠져서 장난하는 뭐히나로로 클린 돈라만 너 자디 손석시도 전에 네
0: 무슨
1: 담 뭐이 쪽시 담바 쪽시 손석시 속더니 나 제가 제디다 교효 교효 뭐 효면 온 이러 다들 교효 교효

0: 다 효매 강리 팬데다 두보 강리 팬데다 니는 샘챤 히트 강 히주마
1: 오셰
0: 다 도시소 다 류긴 처리긴 게 땡소 다 그가시 통리 참마도 완토 올 트란타 다른 게 나서 무슨 그 드보스
1: 다 다리
0: 다 니긴 안으로 완토 올 통키 뒤스 마트람산 다 다른 만가 라기 티차 레차 다 라샤테 멘가 레차
1: 아 다르샤사 아
0: 다르시사이
1: 다 이리 고조메로 다
0: 고조 다 니토 배전 안 고다 통 고조니 고조다 다 지금 무슨 나라다 다다 완토 트람 템케 다 고지로
1: 다 다리
0: 저는 만도 차베톤에 진드럼 용리 니네 냠냠 때 거기와 던데 오마 옛날다 단다 철로이 때 기원 거
1: 나서
0: 어 다 던데 그 뜻다서 불라사 충충다 저러 그 이마트 속에 티자면 무슨 말아 용기라 돈 양 먹엔 달라 줄라 도고 이마와 옛날 양 거서 그 팬디 셰셰 돈 야지 바로 와
1: 다다르
0: 거서 그 다 계속 그 팬디 통이 넘어서 내던 루얀 중게 레델라트 티엘 나이 좀네 먼티 또 팬디 얼도네 라샤텔 좀이마 다 도시 소프트 리그 처리 얘기하다 처리 걸어 저 야도 마 얘기하다 그런 말이 도시우지
1: 다다레
0: 드리그는 구란트도 남다 로 사마도 타니 베데티니 조사니 다 니게 투페 전날 베데 네실이 갈라는 다 데라가 다 네시 처리 단로 이러 다 니게 투토테 템는는 리가 사마
1: 서바
0: 서바조 티메티 티는 소비 냠냐르게 렌딩 속페데
1: 아
0: 데 바른데 Tapi kerimalin ta, tali yang kian dem tu si. Tapi tu mangsong ke ti dia tu ngaji gile dia lina teral tu yang ramen rawli cion tu je, tongkol cion tu nak kita jero, yang jenzu yang nak jenzu kau jero, tau si tu kita ngan dah tu ni. Cukup ni tu kita nak si tenggong gom tu cemem ke paring tu tu saya ama, ni ama paring re,
1: ni
0: nanti tanda ngat si saya ama, ni nanti ngaru gel ni bade, ka paring ke merkin gentu cek kau jero, kelim mesti tu mangsong le tarung cie tu tali cie macam ni. Tak ungi masam sambil sekitar ngaruh gigi na sek mangsor lah tak kangsuran kakaki gitu lah sek seorang posi gitu ni morat tu hendap jap tayi.
1: No.
0: Yang kakaki gitu lah dah ing sek hioma hiose ke kallili sek kaso kasongiro. Tala kallili sek nyelok capsan capsan sek suam tayi. Dosis tu mangsor lah dosis tayi. Tak mangsor jangan kita kari cecah tu zogiro. Kari cecah tu sek mendat sek mangsor jek sukcela sek mangsor semhiup kerju ke gani sek kosak jaksi gitu. Tak zogumare. Ata toksi sok tanang gashi sok to liya toksi liya dolingi.
1: Laa sa shi tajiche. Ta tanda toma nyamnyayi gita chikin gozaam yubi. Shuji laga nami chikta gyabdiyo da tanda kandayi na. Tiyan semtri chikmi ndo.
0: Nami semtri chikma. Nami za kera ngaru gita kandu gana nami ngaru giki yokshi ndo. Ta kesa shi nga kandayi na yishi chikmi da toksi du. Mato te yena yangat aji aji gan rama rata. Sekian angin, nampak tu mana? Tapi angin legal untuk cincin tu, tu nampak ni hari mesra sih dah terjadi. Lepas tu, tapi terus itu kita nampak ni yang tu legal kita, rang legal leh dia kita nampak ni kita ramai ramai kita terus itu macam zoror, tapi ni juga kan nampak, tapi nampak tu, tapi ngah kongsi tu tu, kongsi ke sana, lagi sana ni lah.
1: Nasib tu, tanda toma ni ada tu tu ni tu dia macam itu ni lah. Tanda betul lo, cukup tu je sih lah.
0: Cukup
1: tu je tu tu. Dudu toma nyamde dudu jikta ko mizang jik ramdeng tasum yorwa.
0: O riri.
1: Di nangga da tanda dudu jik da gyoshu sogo marwe.
0: O riri.
1: Di da tanda kandayzi shaday na.
0: Bendazik shayyan tromba gyoshu ngiro. Da nga tsori yasi yasi gyakdun ki diri terengkertan tromba dikam zam nade terengkertan. Da dudu ga nani po da terengkertan nade jak dori tromba gyoshu tan jikyo.
1: Da dudu ga gyoshu dida. Gap dudu ga yakshu dida tanda.
0: O tanda da yabu nangli gyo tan jikyo.
1: Gyo dida tanda ya.
0: ཁེ་བོ་ཁོ་ཤ་དེ་གེ་ཨོ་མ་ཡོ་རེ་ཡ་བོ་མ་ཡོ་རེ་ཟོམ་ཡེ་ཟུ་ཡེ་ཟུ་གེ་དེ་ག�་མ་ཐོབ་ཅ་དེ་གེ་ཨོ་རེ་རེ་རེ་ཨ་ཐ་ཏ་ང་སུ་གེ་ཁ་རལ་ལ་ཀོ་དེ་ཅི་རེ་ཏ་ང་སུ་གེ་ཆ་ཧ་ཏེ་བེ་ཆེན་སི་ཡོ་རེ་ཟོམ་ཨ་ཏ་ཏེ་རལ་ཀར་མ་ཏ་མ་རེ་ཏ་རན་རོང་དེ་ཅེ་མ་རེ་ཡེ་ན་ང་སུ་གེ་ཏ་ལོ་རེ་རེ 마음 수업다 연리야 가비알 거득시
1: 아 베데서 지금 마데
0: 어 데서 지금 마데 와시
1: 아
0: 다 처녀보 너든 돌 벤나 톰바 교교찬 교세 교세 우리 다 옛날다 트링크 좀 나서지 앞디다 도시데 미야미카 얼마 옛날다 나서지 아동기엔 다 상다원다버리 다 톰바 이제 시켜 나선 강가 마지 앞 쳐는지 다 대야 쳐줘 다 쳐놓으면 될 거야 막 도담시 손도 어 다티 대야 쳐는지 되네 다 교근 나서지 앞디네 다 단다 간사치 때 커먼드
1: 아
0: 야보다 간사치 때
1: 커먼드 네
0: 고피아토 소간이 딱 롱어치드니스 레로와 딱 뺀나 베드 트랜데밍 베드 예사 야타마 이지밍 라빈 쯔가토니
1: 아
0: 먼저 드라마는 쯔가세니노마 팔로 쯔브리레 데르긴 나노
1: 다 먼저 쯔 벤주 참드니 야보요
0: 아 참드니 야보 베드
1: 먼저 들어봐 참드
0: 먼저 참드니 딱 깨드랑 와
1: 아
0: 근데 먼저 딱 콩콩이지
1: 아
0: 나래기 되나
1: 네네
0: 나래 먼저 타고 먼저 티스네 아직 작은 거 혹시들 와
1: 네네
0: 거 진내로 와 때마 돌아서 Torhik yaung shan to tsuk legal ngokchen song shan to tsaba ten mi Tsangma tsuk penna hiyar sun san hiyar nrungi nan sun san nung nrungi ta ten rega mangso chan chan yin Ta tshi deli gin nang la tsuk Ta panjo lu tsaba tsuk nyam nyeb chi de jong lo lom ju gokhya ta tuk duro Ta tigang tra ni tu la tsuk gokhya na mang nyung da se la nin de chan de ma da se tsuk duk tsuk san yung oma Tong yung oma Ta ta kuk kang sum gokhya ta ta ta Tuk su gong duri
1: Tanda di ane shugo tanda ni tong
0: あれでいいな。でね、先生、カドゥだって、ぬまらんこしてやつもね。だって、ゴムドンじゃてるわ。ゴム、マリシャニョン、ゴムドンじゃてちょんで。ああ、だって。ドゥドゥ、ラムさん、あの、ミケル、ゴムドンじゃ、こうやって、やめな、だって、で、ドゥ、ラムさん。だ、ま、ゴーリ。ああ、ゴーリ、だ、ロム、だ、ペナ、だ、シュクツグナゴーリ。ああ、じゃ、だ、シュクツグナ、だ、トペチョンが、じゃ、だ、シュクツパテは、ヒェヨンバ、シェヨンの、ずっと、ジョマティーナ、つ。
1: あ、にゃんでチェレマチン、アジーズ、チャダーズ、マーサージーズ、バチェダーズ、ジョーレ。ね、やなロールムジョン、ロールムジョン、シヨンドーナ、だ、ペナンタ、ニギニトニ、タンバンゴダ、チャスムジャイ。ヤンシメキ、ヨシ、ニマラ、ゴニョマ。あ、ロール。あ、ロール。だ、チョンソ、チョンチョンリ、トチョンソ、チョンチョンリ、ヤボンギロン。だ、ゴシャマヨロ。ゴシャマヨロ。だ、マラ、テネオマ、ニギャダ、ドシュ、サンドゥナマ、トチェディオンラ。
0: え、ティガントラルンピアボノールマーチュクレマルンギロン。とごけチェンボチェンボリン。え、そだたんでよんば。ゾディオンサテタンダゾンラチャガンダ。たんでで。え、ランコニャムスデネルバ。オレ。てめやしめ。てめにけゾンカンダよれ。あ、ずまるらひこ。オレ。あ、なす。たんでちゾンカンダでゾンサタンダゾンダチョンデラムジュダンジ。なすチョンデラレサ。あ、たださでネビルメタンダ。パシャリナタレンダ。
1: ずっと途切れずラザルずっとアゴさんでよ。いやな、ただ年始め。ゾーンだったもうその内容徹底。さあ、じゃあ、チェゼラゴリ。なあ、そうです。ただ茶碗が絶対茶碗の上層段越さそうでだ、マジやば。あれ。で、だじくしゃぶしゅるわ。あれ、で、だまじんだしゃぶしゃざんの、たんだで、しょじちらんず、ちょんずげんめるべやん、マジそうやつもねれんじょる。たんさんもうすじにあたり。ああ、もうちょっと。ああ、ジョンだし、もうちょっと。ああ、ジョンだしでれ。せたんもそくなんだ。言語パープルでペミナ。
0: 승님에게 계좌자단바 저항을 듣고 오르지 졸라게 멜매 미소 레나 양득 티나더라 레이 쇼쇼니 다 로반의 로반도 리가 리시락게 손지로 대신 다나탄나 나게 멜어져서 밤에 수선다 다 텐젤링 거 쇼쇼송요 다 대톡지 소비 나게 뜨비와 도시여르가 나 소리시
2: 다다치지신이비레친디나 Pejong Longchin Nianjin Lekong, Kamke Longchin Jia, Nga Tang Ngi Jubi Hulam Hibi Lechin Dire. Nga Tang, Chirang, Kong So Jia, Ngar Songka, Ngocar Mitzi Damju Lengde. Chira La, Zang Nu Jia, Choju Yin Deba Tang. Dada Chirang Bitab Jia Lambur Shodi, Ngin Che Chadu Kewi Ngin Sem Tang. Nyong Nang, Topi

0: 不是咯，这两天不么怀疑真来人。阿公，这里俺来三米西八西的去，俺做啥子的？你阿家庄没得弄啊？干的着的？干那一日，去俺宁都着，你妈老得把工给办满着，得把工来加几笔钱去。哎，空给我了大哥人嘛啊，我了大哥办。
1: 무저께라 두보 조조 말이야. 에, 에, 제시야나 무저께 다다 잘 못하노 이마히.

0: 무척해.
1: 아고. 아고.
0: 뭐, 진짜도. 고수치랑 님 마셔야죠.
1: 두부시 마셔. 아고. 그 순간 너 제절은 아주.
0: 제 생각하지. 나 제 다시 시에네. 나라라 잘해 타다.
2: 세라. 근데 그거 나지 그 용비. 좀 사당 진짜야 돈 두부시. 아, 다루 빠딘 된게.
0: 무섭게. 세세지. 아이고. 도기 체몬데 여차지. 나졸라. 시진이 막 하는 일이. 내가 그게 나졸라. 자다 졸랑 돈에 중국에 좀 제기세.
1: 내가 그게 나졸라 중국에 좀 제죠.
0: 야. 무척게 다바메나. 자다 졸랑 돈에 단체 주토기 수여래. 아. 제 진짜 그도. 이야림 뭐 도지 말해. 아이고.
3: 쳔데 간에 코지
4: 아파라 내가 자가 저 보내 니 후세지 치로나 니지 내 인지 자러리야
3: 용 인지 거세 자러 인사 나를 막게 쳔데 파 유콤
4: 네
3: 대리 용이 그를 주나 지 내 저를 제비 취배대 댄사
4: 아파 내 임비 공이야 체롱 게가라 니마 체리 겐로룬 두루라 조메선도다
3: 제야 체르 산스 지에
4: 나 무종 세지 다산로 산데 아파 체진 총진 넘어
3: 체코 다산로네 진
4: 아파로 무종 게 다바네 자다 총나 토게 또 체히리야 아 무종 게 세고가 다다 강강 투디 나지 다산로네 센스케 시상도 코도 주보 지세네 키카네 개차제 전화 아바치라 핀바에 남에 기자
3: 제대로 전통 야더 저런 야태용 자리 선로 동해 용승게 선 손님 한번에서
4: 아바라 투지체

0: 무슬로 파치 운라 말해. 화이. 종바현아. 무슬로도 가존니가 가웨비 포사야 보고 말해. 제대 누르조게나. 니야테나 가존로 체사리 산다.
1: 코야지 제제. 코레. 就要起来的
0: 화이 칭알 세노르데 아쿵아 용어마토 멍엄 힌케히마레 니에 가종 로드 세데네 니 두체리라 히차샤비 댄지 찐두이 무슐로레 가종기 체라 가체레 초롱 선로히 통도 치테두 가종라 샤차위 깨자히에두 케르마 까공용 멍게바 나츠이 총소 라사레 시루셰 무슐로게 단다치 누레마레
1: 아후, 스쿠톤에 무슬로이 나서 소셔지대 예만도 때문에 나서 하나 잡혀서야 차라리
0: 자, 메세나 전략적이래 무슬로 나서 쇼뉴래 제때 냐라 치고 쇼뉴즈래 대래, 다다 나 가정도 투쇼 괜가라 로지 산지기 세죠 가정고 전에 못하지 되세 괜가라 조마론 후루지세 바이 저런 선로 용동지지도 무슬리 가송기 제라 가스예레 히에나 제냐라 운주마레 쿠세노 따디마토 예레마레 최 쿠세노 따디레 좀 쓸레마레
1: 가슴이
0: 야, 내가 최단단데 레온라 터제시 주인

0: 야구 로보 긴지 하시 훨씬 많나 중간 조포 긴지 나조 공라 실효 야마 베친 트위야 나비 살아 소장 리로 차촌 많나 차차 차라 페효 다비 리징웨다 송제제 기나 리지티제제 지체나 천주 조기 최강제다 최강지리 주둔 차찬제 된바 진단나 리제탄 뚜니 게제데라 게제 중세대와 제진난던카 나즈바므제토미 리제샤왕외나 설지 다손시발리 퇴비 리제 치죄당샤당 소죄바 응외치위 나즈제 키자당 냥뇽 쇼동당 응어조 퇴바라 니바다 진탄 친부유 리제 문자와 소수 왕도신나양 빈나 자기 자마강드 살라 자타 르조난다 자타 민중부미 르수 동그마지 양빈나 제게라 예바 예니 초효 윤바 윤니 초효 예윤 니니 자나 장리 도마 양와 양빈나 제요 동게 지제라 땅그난카 동바 젠선젠라 초효 오거 사장도장 네세 네라 유쇼 다보 장린데바 유지 dorna de sa zum na sher de ngü zhe lu jia sa zum te xi mang zhe xi ba xian yin bi ye zhe la cha yin da cha yin jin jie pu zhe cha yin jin jie du zu mie la li ge qi jue da xi lu xia dan su ran yin jue ba nga zui ba ran ge cu wei na tong tu tu bi xiang wei na bie gui ni cun ba xi ban di li jin de ra nga zui ji qi jue da xia zhen su ji ma ji jin cun tu bi qi jue yue ba ma si san ni da mo zhen zhen yin xiu qi wa 我最初为现在娘娘批准错吧我最近居然呢娘给党将给港头东林县那样这样东拉为七绝将月我最近新康村比例一米日对面西村年我党南巴门这位西村个居民农推荐我最近这部我最近把人格龙所学就要把党没吧推荐我最近就吃了来年这七八七位路居多多没把给熊月
1: 罗就姐冷认定侬，我最把当我最姐就去把人接娃当，我最把当我最姐这边把人接娃进村所那把些面了。我最姐没有进村没人比，去村门这娃苏水难个，我最比我最难进比大娃当，工作了我最里退比地都接了，能啥特别七八十万人，对的，我最比人你姐就这姐太给当，再去大娃当听不了村把些月。 拉巴尔多，我最近吹多，一直抬了点点村边的西边，另一只人得了得不少欢迎。另一点难断了，我最边该跌的，另一只跌些该接，新康拿出就要把马些，村太将政府举办当，别端进过年举办，为进过年举办所人民都满月边，我拉我最边新康村边另一只端刚一啥呢？
0: 对呢，我最不然，我最西边军人农，农村兄弟电话党，懂啊？我最里铁杆推比吃过，我最能进比大瓦街东围，立即认得了十万人。别吃家呢，每次阿布九月，谁来吃多怕多，人穷下几脚了，谁来夹子不济，日龙哪里去哇？就那日龙看到，奔波各往金边，今晚太子见到，熊猫捉那阿日。
1: 我妈就讲阿是，南南年就没吧，俺俩小学宁波，大娃鸡巴黑松，俄罗年就没到，对比对抽黑对，龙虎切虎三级大伯，看到白家姐就在当，去开始接村台了的你，俺这边新空姐小南当东安南，最近都安排了些月了，杨斌呐，大罗罗琼雅个，内鹏这里头啊，内鹏等多，大舅做事却把越多。 端大几百块松，对比罗东门松，都有些我同济，端至多少只货。大陆对比今年，年里也把门到，搞不年纪帮助，还说日里拖啊大不了。俺做了兄弟这不也，刚住当，落地新地熊娃来不了就有奖。杨斌呐，雷蒙得了黑年，拉去去把米诺，把东街扎起年，拉去去把米诺。 穷对来了嘛想，忙不接你我擦，大东来了嘛想，天天总对我擦。再嘛我会改啦，想起着么西吧，再嘛再他去呢，着么西就门道。别看侬了懂我了，家里等着远呢，侬就先嘛上去，来了来有就好。

0: C당 공제 딘텀 나초당 니당 류용샤줄 쉐람당
1: 니제 딘츠르 니제 쥐테소 디탕 랑드윈 닌친드니레
0: 다다 싱구 추비 레친데나 베종 롱치 닌치 레콘 캄키 롱친자 디탕 랑드윈 시비 레친디레